블루지하면서도 네, 어떤 이무진 씨 목소리도 그렇고 바이바이 노래가 새롭게 태어난 자, 일할 때 입는 유니폼이 어제까지 반팔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긴팔에 조끼까지. 하지만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직 가을 맞을 준비가 덜 되었나 봐요. 이영주님. 저는 오늘 상암 다 와서 그 초등학교 앞쪽으로 지나오는데 할아버님, 꽤 봐도 연세가 제법 있으신 할아버님이 이제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그 건널목 거기서 이제 봉사하시잖아요. 그 깃발 들고. 근데 옆에 보니까 일단 다 드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하고 계속 드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그 제법 쌀쌀한데 진짜 그래서 건강하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자, 오늘 1, 2부에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로 2행시나 3행시를 지어보자고. 절대 제 아이디어 아니고요. 소영 작가님의 아이디어 같은데. 낙엽, 억새, 전어, 보일러 이런 단어로 저보고 하라고. 저는 억새로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이행시를 하려니까 새삼 구창구먼. 예,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요런 단어들로 2행시나 3행시 보내주시면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1: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

물어볼 수 있다는 거래요. 말 되네. 근데 이게 또 AI가 모두 사실만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얘들이 막 급하면 인공변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가짜뉴스도 많은 세상에 이게 믿을만한 출처에서 나온 정보인지 한 번 더 리뉴얼 된다고 하니까 가을 야구에는 KT 위즈와 삼성 라이온즈,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까지 다섯 팀이 진출을 했습니다. 치열했던 정규 시즌도 여러 기록을 남기며 막을 내렸는데요. 이 순위와 상관없이 이 자이언츠의 레이에스 선수가 무려 211 안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최다 안타왕에 올랐고 라이온즈의 구자욱 선수는 타율 3할 7푼 1리로 타격왕의 타격왕을 차지했습니다. 베어스의 곽빈 선수는 평균 자책점과 탈삼진 부분에서 2관왕을 차지했고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는 45 홈런으로 생애 첫 홈런왕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1도 몰랐는데 딸이 이글스의 광팬이라 저도 따라 팬이 되었네요. 라고. 아, 응원하는 팬 있으면 좋죠. 아니요, 응원하는 팀이 있으면. 예. 야구의 매력에 다시 푹 빠지셨다는 2930님께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 저도 야구의 야자도 모르다가 3년 전부터 빠졌는데요. 응원하는 팀이 가을 야구를 못 가게 돼서 내심 아쉬워요. 네. 5242님, 영양크림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 이렇게 야구 641604 박재은님께 영양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로 뭐 2행시, 3행시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뭐 말이 안 되더라도 일단 아침 가족들을 웃길 수 있는 거라면 억세로 9909님이 네, 억수로 세 세랭핸데이 뭐 이렇게 짧은 것도 네 가능하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언니네 일발관입니다. 순간을 믿어요.

0: 공감하실 만한 이행시를 주셨어요. 국! 국장아! 제발 올라라! 화! 화나게 하지 말고. 화를 떠나서 많이들 힘드시죠? 지금 3연속 뭐 굿모닝 FM에서도 그 얘기 하던데 이게 뭐 몇 달 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다. 뭐. 예, 뭐 불가항력이니까요. 1160님 억장이 무너지는구먼. 새 세상에 두 달 지나면 내가 50이네. 예, 젊습니다. 1804님 갈대로 갈비가 맛있나? 대패 삼겹살이 맛있나? 물으니 아들이 고기는 다 맛있죠. 정답입니다. 이분은 가을 하면 생각나는 단어인데 토마스 쿡을 보냈어요. 아까
1: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2: 뉴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백년가게 수양농장 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 전문 브랜드

댁에 가기 싫다. 마음은 너무 이해됩니다. 6310님. 0606님. 낭만. 낭. 낭만적인 가을밤 남편이 손을 잡고 하는 만. 손을 잡고 하는 말. 만. 만원만 빌려줘. 7880님. 전어. 전. 전어를 먹으려고 단골 분께 흑염소 진액, 또 다섯 분께 유산균 세트. 그리고 그 외에도 오늘 일단 작품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커피 모바일 쿠폰 다 보내드릴게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꽤 많은 분들이 지금 소개되셨거든요. 다 이 아주 살벌한 예심을 거친 통과한 작품들이라는 사실. 네 살 딸과 외출 때마다 라디오를 듣는데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이거 엄마 좋아하는 노래야? 이거 엄마 좋아하는 노래야? 계속 물어봐요. 바로 김은나님이 신청하신 스텔라장의 컬러스라는 노래인데요. 자 지금도 듣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인근 대피소나 텐트, 개활지의 차량 안에 머무르세요. 안전이 확인된 후 가정으로 복귀하세요. 네 번째, 공동생활시설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대피자 간 일정 거리를 유지하세요. 다섯 번째,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V, 라디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세요. 행동수칙을 지키면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피터를 맡은 피터 예로우가 노래한 굿바이 조시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조시라는 이름도 피터 폴 앤 메리만큼이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이름. 요즘에는 다 이런 이름들을 좀 피해가려는 경향들이 있을 것 같지만 60, 70년대에 정말 많은 피터 폴 앤 메리와 조시들이 태어났던 걸로. 자, 노래가 좀 서글프고요. 뭔가 비트는 있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잔함 같은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자, 피터 야로우의 굿바이 조시, 오늘 생각난 노래로 같이 들어요.

0: 5452님이 상디, 이 노래 웬만해서 들을 수 없는 우리 남편 코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네요. 이 노래를 알 사람이 아닌데. 그냥 따라 부를 수도 있는, 네, 기분 좋아서. 물론 노래가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면 좋겠습니다. 네, 피터 예로우의 굿바이 조시. 이분도 작년에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더라고요. 자, 오늘 아침 3, 4부 매주 수요일은 이 노래 어디 갔어? 정말 한때 우리 귀를 정말 함께 듣는 시간이죠. 자,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이어드릴게요.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당진시청,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브람스 안마 의자와 오늘 아침 3, 4부 함께할게요.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0: 뛰어 돌려 관절 1호 225888 관절 부궁 1호 225888 관절 부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Only Love, 나나 무스크리, 나나 무스크리. 3109님이 간만에 나나 무스크리 어때요? 라고. 아, 진짜 반가워서. 맞아. 이 노래. 언제쯤이었지? 워낙 이분은 자신의

0: 존 덴버와 프레스트 도밍고 Perhaps Love였습니다. 4371님이 너무 그리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뭐가 그리운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 여기서 갑자기 저도 내가 진짜 뭘 그리워했던 거지? 근데 분명히 그리움은 맞잖아요. 확실히 날이 이렇게 차가워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곡 가을가을 하네요 라고 2780님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좋은 노래 생각나시면 선곡 계속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2015 경북고속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구곡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스피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자, 수요일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코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추억을 회상하시면서, 예. 한 곡 남았습니다. 이제. 아무튼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못한 곡들은 또 다음 주에도 네, 이어집니다. 아까 들었던 크랜베리스의 돌로레스 오라이어던과 함께 한때 꺾기 신공을 전 세계에 유행시켰던 분이죠. 엘라니스 모리셋의 노래, 박시현님의 신청곡으로 You Ought to Know 오늘 끝곡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Best.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사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삶에서 여전히 찬란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그런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는 것, 평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배우로 기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로 남는 것, 그것보다 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해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전화 054-857-7909 창해창에서 만나보세요.
3: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4: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6: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7: 문경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 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선곡해 나가면서 아, 이 노래 나 처음 듣는데 이 노래 오리지널 곡은 이미 오래전에 이 노래였구나. 뭐 이것도 좀 알 수 있고 원곡 못지않은 커버곡을 오늘 함께 여러분과 감상하는 시간 마련하죠. 참여하실 분들 문자 메시지는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 미니 메시지를 뭐 이미 막, 뭐 지금 벌써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자, 오늘 1시간 동안 커버곡인데

0: 3주 후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이 함께 도와주십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한 번으로 끝내주는

0: 관절 보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3: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커버곡으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음악이었고 이제부터는 청취자 여러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아 이게 다 커버곡이에요? 이 저도 깜짝 저는 오리지널인 줄 원곡인 줄 알았던 곡도 알고 보니까 커버곡인 곡이 아주 상당히 많군요. 엄청납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익숙한 듯 새롭고

0: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2: 할아버지, 전 쌀까지가.
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딸이요.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정말 딸과 함께 다정스럽게 부른 것 같은 아이유의 너의 의미. 원래 김창완 씨의 너의 의미를 커버하면서 함께 산울림의 노래인데 그걸 커버하면서 김창완 씨와 함께 듀엣으로 이 노래를 불러 커버를 한 아이유의 노래였습니다. 김막내 그리고 이효정 씨의 신청곡으로 함께 감상을 하셨습니다. 아, 오늘은 뭐 특집 같은 특집 아닌 특집 같은 그런 시간이네요. 원곡 못지않은 커버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곡이 커버됐구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쩜 이렇게 음악적 상식이 뛰어나세요. 그 원곡의 원곡까지도 파헤쳐서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고요. 야,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한 곡을 같이 추천하신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휴대폰 1137님 비롯해서 이은희, 유형옥, 정수경, 김은지, 김예나, 김가희, 예, 등등. 이분들이 빅뱅의 붉은 노을 듣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문세의 붉은 노을 빅뱅 스타일로 한번 감상하시죠.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군요. 다 원곡이 있었네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그 커버곡에 익숙해져서 그게 원곡인 것처럼 들렸던 그런 노래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아,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아, 음악들이 편곡에 의해서 가수의 성향에 의해서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고 개성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역시 좋은 곡은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해도 그냥 명곡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수백 곡의 리메이크 곡들이 도착을 했는데 이분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10분을 뽑아서 저희가 차 선물 세트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아시잖아요. 커버의 귀재는 바로 마이클 부블레 아닙니까? 모든 히트곡이 다 커버였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김성준 씨가 신청하신 마이클 부블레의 소웨이인데요. 이 노래는 딘 마틴이 오리지널 곡이었어요. 그것도 몰랐네.

0: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0: 싶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예, 여러분 덕에 오늘도 퇴근 도장 찍습니다. 네, 맛있게 점심 식사하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이문세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3: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2: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3: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2: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3: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3: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2: 역시 스마트 오션.
4: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2: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4: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2: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4: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2: 과수 화상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행복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지 다시금 느꼈다. 포도주 한 잔, 군밤 한 알, 허름한 화덕, 그리고 바닷소리. 그저 그것뿐이었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행복해지는데 꼭 대단한 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오랜만에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퇴근길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분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행복, 우리 이동이들에게 행복, 행복이라는 뭐 단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시나요? 이 행복이라는 게 저는 되게 제 꿈이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요. 행복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소확행도 중시하고 대확행도 당연히 좀 중시하는 편인데 행복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어떤 거 예를 들면은 뭐 시험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 맞으면 뭐 1등이다. 1등급이다 이렇게 치면은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만 행복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참 그 행복의 기준도 다르고 행복의 조건도 다른데요. 누군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0: 있거든요. 우리 희둥이들은 어떠신가요? 나만의 이런 행복의 기준을 세우고 그런 행복에 도달하고 행복을 즐길 줄 아는 방법이 있다면 저 신디에게 우리 함께 방송을 듣는 희둥이들에게 슬쩍 나눠주시면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오늘 정오의 희망곡 함께하고 계신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13, 샵 0913 번호로 많은 사연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네요. 이따가 조금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하겠지만, 우리 희둥이들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신디에게 인사 한마디씩 또 보내주시면, 제가 반갑게 카메라를 보고, 우리 희둥이들 향해 손도 흔들어드리고, 하트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너튜브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 자유롭게 샵 0913번으로 남겨주시고요. 너튜브도 많이 많이 들어와주시고,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2: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6: 워킷 워킷 안전화.
8: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9: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8: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0: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권 토이.

오늘 희둥이 분들이 또 사연에 남겨주셨는데요. 병준님이 오늘 1등으로 출첵 문자 보내주셨네요. 하이영 신디 잘 주무셨나요?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아침부터 두통이 왔어요. 한의원 와서 물리치료 받는 겸 정희 출첵 문자 보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어제 가을비가 내리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추워졌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또 몸살 이런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3, 4부 녹방 아닙니다. 오늘 2시간 풀 생방송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무슨 휴가를 3일이나 쓰게 합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빨간 날도 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저 신디도 좀잘 놀고 오겠습니다. 우와. 그래서 다들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와, 이 3일치의 정오의 희망곡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오늘도 퇴근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할게 이틀 만에 다 해야 되더라고요. 월화 동안. 그래서 우리 리포터님들도 제 시간에 또 맞춰주시느라고 막 아침부터 하고 해서 요 이틀 동안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거의 밥못 먹고 계속 녹음하고, 다음 거 녹음하고, 1, 2부 녹음하고 이래서 얼굴이 약간 야위어질 수 있겠지만, 제가 휴가 동안 다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휴가라서 보이는 라디오도 아니고 생방이 아니라서 요거 좀 아쉬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만보 이쁜 이둥이님. 만보 이쁜 이둥입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영무주에 사는 중2 딸아이 드럼 공연을 해요. 포인트 색상이 하늘색이라고 하거든요. 하늘색으로 뭘 준비해야지 센스가 있을까요? 엄마는 벌써부터 고민이에요. 추천 기다릴게요. 제가 이 사연을 보자마자 너무나 센스 있는 저의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 있죠. 일단 드럼이잖아요. 드럼을 치는 공연이면은 앉아있단 말이죠. 그럼 운동화나 이런 것들로는 포인트를 주면 안 되고, 저는 손목에 하늘색 스카프 같은 거 해주시면

거란 사실에 크게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삼겹살 한 점, 자리를 채워준 사람들, 또 회사 식당 메뉴를 확인한 소소한 일까지 저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한 목소리 들으면서 사연 적어 보내는 이 시간도 저에겐 틀림없는 행복입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오늘 우리의 주제와 아주 딱 맞는 문자 맞습니다. 저의 라디오를 또 들어주시는 이 두 시간, 저도 온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생각해본다면 희둥이들과 함께 만나는 이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이 라디오를 듣는 시간에 또 소확행으로 생각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아, 지금 제가 장난으로 오늘 막방이라고 하니까 다들 놀라셨나봐요? 그만큼 저를 애정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77번 희둥이님이요. 신디, 이승기 연애시대 신청곡으로 보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요 노래

네, 아, 이 노래 저 예전에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참, 그 한효주 배우님 연기 톤 너무 좋지 않나요? 그 목소리?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추억이 새록새록한 신청곡 이승기 연애시대 듣고 왔습니다. 아, 1등 택배맨님이, 아니, 행복 얘기하려고 하다가 세상 무너지는 소식 접하네요. 신지의 긴 휴가라니, 아우, 진짜. 저 3일 쉬는 겁니다. 딱 3일. 이제 주말을 끼니까 마치 5일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조금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저 너무 신나요. 오늘 이제 퇴근하면은 휴가라는 생각에 저의 이 신나는 에너지 우리 희둥이들도 에너지만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0532번 희둥이님 안녕하세요. 신디님 출첵합니다. 저는 하루 시작할 때 하늘도 보면서 즐거운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행복하게 오늘도 살자 라고 말하는데요. 그럼 정말 기분이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아, 나는 행복하다. 와, 신난다. 이런 말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그게 아닌데 기분이 좀 좋아진다고 해요. 이 주문 같은 걸까요, 말이? 정말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말하는 대로. 아무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0532번님의 이 삶의 태도, 삶의 습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행복의 주문 혼자서 조용히 좀 외워봐야겠어요. 화진포가 내 고향님. 신디 교육받고 이제 출발해요. 우양산 멋진 포즈입니다. 와 멋들어지 이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770번 이동희님. 신디 가을날에 맞이하는 휴가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가을 감성 마음껏 충전하고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이게 또 제 휴가가 우리 뭐랄까요 방송의 소재거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왜냐면은 그 제가 또 어디 갔다 와가지고 놀고 와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 희둥이들에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을 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고 오겠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10월달에 이렇게 휴가 가는 집중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내가 어떤 걸 하면서 오로지 집중하는 순간 그것도 굉장한 행복한 순간이 될 수 있겠네요. 5552번 이둥이님. 신디 부산도 제법 쌀쌀해졌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 너무 이쁘네요. 신나는 휴가 보내고 건강히 돌아오세요 라고 보내셨어요.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 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 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사과 신선도 유지제 스마트 오션.
0: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1: 스마트 오션 이제 전 세계에서 사용하죠?
0: 네,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올해도 마일리지 또 적립해야죠.
1: 효과 좋고 가격 좋고 수익률 쭉쭉.
0: 역시 스마트 오션.
2: 예, 며느라. 밥했어? 설거지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3: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0: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4: MBC
5: MBC 라디오
6: MBC 라디오.
7: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기분 기분
1: 다들 느낌 알잖아요? 기분 알잖아요? 단풍 구경 가는 길이는 동네 한바퀴들 운전대만 잡으면 꼭 듣는 노래 하나씩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나는 곡도 좋고요. 창밖 풍경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잔잔한 곡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드라이브송, 내가 운전할 때 운전대만 잡았다 하면 꼭 튼다, 내가 조수석 DJ가 되면 꼭 튼다 하시는 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13, 샵 0913으로

네, 지금 띄워드리는 곡은요. 와, 요즘 굉장히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곡이죠. 소연의 퇴사할게요. 6858번 이종희님의 신청곡인데요. 요즘 드라이브 하면서 듣는데, 저도 젊을 때 일 그만두고 뭐든 다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고 문자 주셨어요. 아, 일 그만두고 뭐든 다 하는 상상.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상은 그래도 자유니까요. 계속 들어볼게요.

0: 과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의 나루쌀,
2: 덮밥에도
1: 당진의 나루쌀,
2: 국밥에도
1: 당진의 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색조 싱크볼 색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색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보...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N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네,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오늘 실시간 선곡 릴레이 드라이브 할 때 듣기 좋은 곡들 만나봤는데요. 와, 희능이들의 정말 센스가 엄청납니다. 제가 다 틀지는 못했지만 우리 예빈맘님,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요, 창문 열어놓고 신나게 따라 부르면 스트레스 확 풀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박재범의 좋아, 영탁의 꺾어, 딸이 영탁 팬인데 운전할 때, 그 제 차 타면 요즘 꼭 이 노래 틀어요. 0900번님, 저는 옛날 여친이랑 차 사고 나서 오이도 달릴 때 백지영 사랑하네. 이 노래 좋죠. 부부걸 운전만 해 빠지면 섭하죠. 이문세 오빠 붉은 노을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신청곡 보내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틀 수 없다는 점, 이 속상한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2부 끝곡으로는 신청곡을 한 곡 띄워볼까 하는데요. 0532번 이중이님이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몬디. 아 이거 이 콤마가 잘못 찍혀 있어가지고 뭐지 이랬네. 코드쿤스트 최정훈 사이먼디의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신청합니다. 운전만 하면요 저는 이 노래 꼭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요곡 오늘 2부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1시에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해잖아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2: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1: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2: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1: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2: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1: 경농이 만듭니다.
3: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맛있는 사과가 있고 즐거운 추억이 있고 가을의 낭만이 있습니다. 올가을 문경세제로 오세요. 2026 문경사과축제. 이 행사는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4: 벼랑 끝에 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5: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6: 유품성 낡은 테이프 하나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7: 그릭 아우프! 지상에서 만납시다!
4: 검은가루 날리던 갱도에 석회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 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6: 문경 탄광 100주년 특집. 99 고비의 아리아. 블랙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19 퀵 서비스 배송 119 용달 배송 119 화물 배송 빠른 배차 빠른 배송 1588-1191 1588-1191-119 퀵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금요일 정오의 희망곡 3, 4부 첫 곡, 3부 첫 곡으로는요.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들려드렸습니다. 와, 분위기 반전. 완전히 그냥 가을 분위기 그 자체 아닌가요? 감성 충만하게 3부 시작해보는데요. 오늘은요, 어제 또 맛있는 이야기를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노혜연 리포터님의 전곡 시대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어쨌든 쾌청하고 맑은 날씨라서 이 날씨에는 우리 혜연 리포터님이 누구를 가지고 왔을까? 누구의 앨범을 가져왔을까? 또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아니 엄마 깜짝 입었구나. 안착

0: 가면 집으로 꾹길이베이글.com. 건강한 오늘 더 나은 내일. 바이오 소재부터 헬스케어 식품 뷰티까지 다양한 생활 바이오를 만나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을 체험하세요. 한국바이오특화센터 협의회.
1: 한곡 들어볼게요. 우리 노혜연 리포터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1: 아니 오늘 오랜만에 네. 보이는 라디오 있다고 너무 예쁘게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2: 아니 저 하나 이야기 고백하자면은
1: 뭐예요?
2: 제 원래 화장 잘 안 하고 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뭔가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1: 네. 중간에 포기했나요?
2: 네.

0: 되게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되게 살짝 저희가 사실 광고 나갈 때 토크를 조금 나눴는데
2: 맞아요.
0: 걱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2: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옛날에 즐겨 들었다라는 생각만 하고 오랜만에 준비를 하면서 전곡을 딱 듣는데
0: 네.
2: 굉장히 올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그 감성, 그 당시의 여걸 그룹의 그 감성 가득한 실험적인 그런 음악들이 너무 가득해서
0: 네.
2: 아 오늘 이거 굉장히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약간 아.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0: 네.
2: 지금 너튜브에서 핑클이냐고 성유리 씨 어떻게 사냐고 하시는데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0: 이분 내 또래네.
2: 그러니까
0: 이분 이 시대 때가 아니야.
2: 아, 저 모르는 거야 지금. 네, SES입니다.
0: SES고요. 우리 선영님께서 어머 요정들 SES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2: 맞아요. 진짜 이 당시에는 그냥 요정이었어요.
0: 아, 요정. 요정.

0: 맞아요.
1: 네. 그 SES 다들 아시겠지만 네. 이름의 약자예요.
0: 오!
1: 뭐라 그래요?
0: 왜 몰랐어요?
1: 신디는 모를 수 있겠다. 네. 왜 SES냐? 멤버 이름이 바다, 유진, 슈잖아요.
0: 네.
1: 왜 아. C? 바다를 C라고 해서 C. S. 네. 유진의 E, 슈의 네. S. 그래서 SES가 되겠고요.
0: 네.
1: 1997년에 데뷔를 했어요.
0: 아, 제가 태어났을 때네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잘 모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가수가 되겠고, 당시에도 뭐, 물론 여성 걸그룹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당시 여성 걸그룹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0: 오, 뭐가 달랐어요?
1: 이 세 멤버 모두가 이미지가 예쁜 걸그룹들

0: 또 예쁨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음색이 잘 어우러지면서 뭔가 그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네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1: 사실 뭐 지금 비주얼만 봐도 충분히 남심 저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요. 않나. 너무 아름다우시고 거기다 실력까지 좋은 어떻게 1세대 걸그룹 네. SES 오늘 전국시대 들어볼 텐데요.
0: 맞아요.
1: 1997년도인데 데뷔가 오늘은 그러면 몇 집을 들어보나요?
0: 그래서 데뷔 앨범 가지고 왔어요.
1: 그냥 냈어요?
0: 냈다 그냥.
1: 1997년.
0: 맞아요. 왜냐면 여기 딱 그냥 SES 떠올리면 바로 나온 노래 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또 첫 곡으로 흘러나와요.
1: 그래요?
0: 그래서 오늘은 1997년에 발표한 1집 SES 네, 앨범 제목도 SES예요. 만나보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첫 곡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곡은 I'm Your Girl 이란 곡인데 이게 그 유명한 곡이에요?
0: 네. 잘 모르시겠지만
1: 오늘 왠지 내가 하나도 모를 것 같은 느낌?
0: 정말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면 굉장히 신선하다 새롭다는 느낌을 우리 신디가 많이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샤랄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왜 지금 연주곡 버전으로 나와요? 아닌가?
1: 왜냐면 Cause I'm Your Girl이라고 뜬데 이게 아닌가 봐요.
0: 일단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I'm Your Girl이라고 해서 원래 처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랩이 나와야 돼요.
1: 그럼 다시 틀어볼게요.
0: 네, 한번 맞는지 제가 볼게요.
1: 나오긴 하는데?
0: 나오는데?
1: 이게
0: 왜냐면 안 나왔구나.
1: 왜냐면 제목이 Cause I'm Your Girl이 있고
0: 맞아.
1: I'm Your Girl이 있는데 그래요. 제가 일부러 똑같이
0: 맞아요.
1: 이걸 틀어봤거든요. 맞을까요? 네. 바꿀까요?
0: 한번 바꿔볼까요?
1: 자, 그러면 그냥 I'm Your Girl
0: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여기까지 똑같아요.
0: 그죠? 그쵸, 이거 나와야 돼요.
1: 이게 나와야 되는군요.
0: 뭔가 허전하다 했어요. 지금 랩하는 남자들이 두 명이 나와요.
1: 네.
0: 이들이 누구냐.
1: 누구죠?
0: 신화의 앤디하고 에릭 씨라고 합니다.
1: 대박!
0: 데뷔 전에 SES와 먼저 합을 맞춰 본 거예요.
1: 와, 대박이다.
0: 네. 아니,
1: 신화 데뷔 전이에요?
0: 맞아요. 훨씬 전에. 일단 이렇게 래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1: 네.
0: 음악을 들어보면 당시 유행하던 딱 뉴잭 스윙 그런 느낌의 곡이기도 하고 경쾌해요. 비트도 경쾌하고 약간 들썩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리듬이고 또 세 멤버 모두 목소리가 맑잖아요. 이런 느낌. 맞아요.
1: 옛날
0: 춤도
1: 비트.
0: 그래요.
1: 이거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길
0: 맞아요.
1: 바래. 아, 이건 저도 알아요. 너무 유명했어요.
0: SES 하면 가장 유명한 곡이 아닐까. 그래서 한번 쭉 이어 들어볼게요.

0: IMF 수자리였거든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앨범 발매하고 첫 주에 3위를 차지해요. 그리고 12월 만에 거의 한 15만 장 음반을 팔아치우고요.
1: 와.
0: 그리고 이후에 국내에서만 60만 장도 넘기면서, 그래서 그 당시 뭐였냐면 여성 신인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연간 음반 판매량 탑10에 올랐던.
1: 와, 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맞아요.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 곡이 또 이 앨범이 이런 곡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쭉 들어볼게요.

0: 오, 세 번째 노래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뀌는 느낌인데요. 네. 타이틀곡 넌센스입니다.
1: 아 타이틀곡은 아닌데 제가 잘못
0: 아 어쩐지
1: I'm your girl 이게
0: 타이틀곡 정정하시죠. 타이틀곡 아니고요. 그냥 네. 세 번째 트랙 맞아요. 넌센스라는 곡입니다.
1: 굉장히 개구지게 지금 남자 래퍼가 막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보자 이 곡이요. 아 이 노래 좀 가사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태까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고백을 하고 막 프로포즈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0: 네네.
1: 이번에는 약간 사랑하는 사람이긴 한데 불만이 좀 많아요.
0: 아.
1: 어떤 불만이냐? 그 뭐랄까? 아까 보면 약간 장난치게 막 남자가 막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장난스럽게. 이게 이 곡이랑 잘 어울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남자가 사랑을 너무 쉽게 뭔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너 사랑해. 이렇게 너무.
0: 아주 장난식으로 좀 그렇죠. 까불거리면서.
1: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호감은 있고 마음은 알겠지만 나 아직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0: 아 이것마저 옛날 감성이야.
1: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난 너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너무 쉽게 사랑을 얘기하지 마. 이런 느낌입니다.
0: 정말 그 옛날 여성상 느낌이네요.
1: 그렇죠.
0: 약간 튕기는 스트?
1: 그렇죠. 약간 튕기면서 약간 선교이면서
0: 너 그렇게 가볍게 나한테 대시할 거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1: 잘 어울리네요. 이어서 들어볼게요.

0: 이 곡의 제목은 그 요즘 핫한 리센느의 곡과 똑같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번째 곡, 데자부입니다.
1: 네. 내가 갑자기 딱 변합니다.
0: 그래요?
1: 잘 들어봐요.

0: 이렇게.
1: 아, 꿈에서 깨는 건가?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왜냐면 데자부가 이런 거잖아. 오! 나 이 장면 꿈에서 봤는데.
0: 맞아요.
1: 그죠?
0: 네, 그걸 지금 이 노래는 사랑하고 연결을 해요.
1: 아.
0: 또 뭔가 첫눈에 반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근데 나 당신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런 느낌 왠지 있었던 거 같은데?
1: 익숙한데, 이 느낌?
0: 그런 거요.
1: 아.
0: 그래서 난 널 처음 봤지만 뭔가 익숙하고, 나 지금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뭔가 익숙한데?
1: 아.
0: 그런 게 바로 또 사랑과 연결된 제자부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는데, 이것은 운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곡이거든요.
1: 네.
0: 굉장히 발랄하니까 한 번만 이렇게
1: 같이 어깨춤도 동시거리면서
0: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우리 농사짓는 경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1: 네.
0: 맞아요. 당시 SM하고 대성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대형 아니고 대성일걸요? 그 기획사 이름이? 그래서 HOT가 다섯 명이면은, 대성에서 한 명 더 붙여서 잭스키스 여섯 명 나오고.
1: 아, 약간 경쟁식으로.
0: 그쵸. SES 세 명 나오니까 핑클 네 명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노래도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이어지는 5번 트랙은 굿바이입니다.
1: 아, 어때요? 지금은?
2: 약간 뭔가 진짜 작별 인사할 때 뭔가 프로그램 끝날 때 나올 법한 노래.
1: 맞아요.
2: 일요일 저녁 그 개그 콘서트 감성. 개그 콘서트 끝날 때 감성.
1: 빠이빠이 하는 정말 전형적인 90년대 발라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 네.
1: 이게 가사 내용이 굉장히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옛날 과거의 연인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술에 취할 때마다 약간 헛 부르기도 하고 떠오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0: 세렌디필드님이 만드신 거예요? 아니 진짜요?
1: 이거 한창 그 유행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바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진이 바다에 빠져슈잖아요. 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빠져슈. 와 진짜 너무 옛날 갑자기 떠올랐는데 몰라 잊고 있었는데. 네 그렇답니다.
0: 노래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0: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1: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2: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3: MBC,
4: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6: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0: 네, 광고 듣고요. 이어지는 여섯 번째 곡, 완전한 이유. 요거 약간 좀 트로트 느낌 있는데요?
1: 그쵸. 왜냐면 살짝 보사노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트로트 느낌도 나고. 근데 이게 보사노바인데 저는 솔직한 말로 이렇게 고급적인 보사노바는 아니고 약간

0: 가깝게 다가오니까. 맞아요. 이제 이별 뒤에 어떤 미련이 남은 여자의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1: 근데 그런 좀 절절한 내용이랑은 이 멜로디가 어울리네요.
0: 그래요?
1: 네.
0: 한번 들어볼게요.

0: 일곱 번째 트랙은요, 제목이 친구예요. 오, 뭔가 우정을 다룬 노래예요?
1: 그런 것 같은데, 우정은 우정인데, 조금 달라요.
0: 아, 약간 또 친구인데 좋아하고 뭐 이런 건가?
1: 오, 맞아요.
0: 아, 옛날부터 이런 감성이 있었구나.
1: 그거 언제나.
0: 아, 언제나.
1: 사람 사는 데는 언제나. 있는 그런 감성이고,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왔는데, 네. 사실은 그 이상의 사랑을 원하는 느낌? 근데, 그게 이루어질 수는 없으니 결국 고백은 못하고 멀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가끔 함께했던 기억 잊지 말고 가끔 생각해줘. 한번 좀 떠올려줘. 나 잊지 마. 자신 좀 기억해줘. 이런 느낌의 곡이에요. 그래서 친구인데 결국에는 사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우정이지만 곁에 두지 못하고
0: 됐어 멀어질래 이게 좀
1: 그 날 잊지 마 우리 함께했던 좋은 기억만 가져 이런 거잖아요.
0: 그 시절에는 이런 게 좀 있었나요?
1: 그렇죠. 애절했죠. 이게 뭔가 뭉클한 감성이었고 그렇습니다.

0: 여덟 번째 트랙은 Rock and 나라? 이거 제목이 되게 특이한데요?
1: 굉장히 신기하죠?
0: Rock and 나라가 뭐예요?
1: 이게 뭐냐면 당시가 10대였던 SES 멤버들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10대의 마음을 좀 담아낸 노래예요.
0: 약간 좀 10대 스타일.
1: 제가 발란발란
2: 약간 게임 음악 같은데요?
1: 그냥 뿅뿅뿅 이런 느낌 나고
0: 네.
1: 한 번쯤 누구나 꿈꿨을 법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시험이 없는 나라.
0: 아 귀엽다 이거 진짜 그쵸? 어렸을 때 누구나 생각해보지.
1: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0: 맞아요.
1: 시험 없는 나라? 우리 뭐 살면서 시험 어른이 돼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런 없는 편안한 나라. 속 없이 살 수 있는 나라.
0: 연락도 안 하고.
1: 네.
0: 근데 친구예요. 분명 친구 정말 친해요. 정말 친하고 그냥 필요할 때만 연락하죠.
1: 그쵸? 우리 친구는 그렇잖아요.
0: 원래 친구가 특히 이성 친구, 그러니까 여자인, 그러니까 동성 친구들은 같이 둘이 놀기도 하고
1: 맞아요.
0: 밥도 먹고 이게 노는데 굳이 저는 남자인 친구랑 둘이 놀고 싶진 않거든요.
1: 그쵸?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친구 있어요. 있는데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는 다르다.
0: 완전 다르지.
1: 대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있는 한에 그것에

0: 잘못했다. 본인이 먼저 떠나놓고.
1: 뭐야? 그걸 왜 결혼한다니까 왜 얘기해?
0: 근데 봐요. 오늘이 지나면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내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아! 그럼 오늘이 지나면 뭔데? 그 내일 결혼 안 하는 거예요?
0: 아니 저 무슨 어떻게 될지 봐야 되잖아요. 막 좀 고민을 해요. 사실 여자도 막 흔들려. 뭐, 아 이제 와서 나를 왜냐면 그 당시에 자기가 떠났으니까 자기가 되게 기다렸거든요. 마음을 기다렸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그 옆을 지켜준 남자가 있네. 그게 지금 요번에 결혼하는 남자네. 그래서 결론은 아 그래 너는 이미 과거다. 난 날 지켜준 내 남자와 결혼해야겠다.
1: 이거 하이라이트 지금 방송을 잘 듣고 있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0: 어머 저거 뭐야 이름 보내주세요. 네.
1: 누군지 어머. 궁금하다고 하시니까요. 이 노래 조금 더 듣는 동안
0: 네
1: 정답도 보내주시면서 네? 누군지도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0: 누군지도요.

0: 아니 솔직히 오늘이 지나면 이 곡은
1: 네 그 어? 어? 아 우리 이제 마지막 곡 남았어요.
0: 죄송해요.
1: 이 곡이 방금 오늘이 지나면 이 곡
0: 아니 오늘이 지나면 지금 네.
1: 약간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0: 약간 둥둥둥 삼바 같은 느낌
1: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
0: 아 죄송합니다. 일동이도 오늘 제 실수가 많은데 마지막 곡 10번 트랙 그대의 향기입니다.
1: 네. 그 전에 제 지금 찾았어요. 제 휴대전화 검색해서 번호 찾았더니 네. 고등학교 친구 맞고요. 우리 너튜브에서 남자친구만 레전드는 절대 아니고 누가 봐도 여자친구인 네 우리 민들레 친구가 또 이렇게 네 그러면 반가워요.
0: 와 신기하다. 네,
1: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0: 호민정음 엄마 파이팅 이거 너무 감동 모모.
1: 그러니까요. 육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한데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
0: 네
1: 자, 이제 마지막 곡 준비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떤 곡이죠?
0: 그대 향기라는 곡인데 뭔가 제목부터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대 향기. 너의 향기 이런 거보다는 더
0: 아, 너의 향이 조금 이상한데 너의 냄새
1: 그러니까 너의 채취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대의 향기.
0: 네.
1: 그분이 원래 처음에 이분이 이전에 SES 나오기 전에 불렀던 곡이 있는데 그 그대의 향기가 바로 그 곡이에요.
0: 아 그럼 그분이 부른 거를 SES가 부른 거예요?
1: 그렇죠. 리메이크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 유형진 씨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는 약간 좀 이렇게 기교가 있는 R&B 스타일로 불렀었는데 조금 제 느낌에는 근데 오히려 더 발라드적이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분위기 있게 부른 SES 버전입니다.
0: 야 SES의 매력이 되게 이 곡에 다양하게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그 Rock and 나라 이런 것들은 좀 노잉? 이런 느낌도 있고
1: 그렇죠.
0: 오늘 지나면은 노래는 좋은데 약간 내용이 요정들이 이런 노래를?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우와 전 좀 추억 여행한 느낌 타임머신을 탄 느낌이었습니다.
1: 맞아요. 저도 준비하면서 맞아 이때는 이런 스타일의 노래들이 있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네. 희둥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것도 궁금하고요.
0: 정답 발표해야 돼요.
1: 그렇죠. 어이구 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I'm Your Girl 앤디와 에릭이 랩을 했잖아요.
0: 네.
1: 나중에 어떤 그룹으로 데뷔를 했냐 정답은 신화 맞아요.
0: 에릭과 앤디 그리고 네. 또 뭐 이민우 씨도 있었고
1: 맞아요.
0: 다섯 명인가요?
1: 여섯 명이에요.
0: 여섯 명.
1: 네. 신혜성 씨도 있었고
0: 김동완
1: 맞아요. 네. 다네요.
0: 오, 왜냐면 그 저 어렸을 때 그 엑스맨 있잖아요.
1: 네.
0: 그
1: 준비차게 봤군요.
0: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거 진짜 그 예능 시작하기 전에부터 TV 안 다 있어요.
1: 네. 그 다음.

0: KCM 이런 가수들 해달라고 하시는데 KCM 일단 제가 작년에 했어요. 조금 쉬었다가 김범수 편 한번 해볼게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그러면은 이 가을 발라드 특집 조금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1: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혜윤 리포터님 또 만나요.
0: 다음 주에 만나요.

0: 환하고 촉촉하게 모모비티에서 피부관리 상품권을 안동송현동 랜드마크 대해스파랜드에서 스파 이용권을 드리고요. 순수 자연의 꿀 사회적 기업 안동양반 꿀에서 꿀을 청송사과와 한우의 절묘한 맛 청송영양 축산농협 청한우에서 사과 양념구이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1: 해리포터 이혜원입니다. 안동의 미소 하회탈빵에서 맛있는 하회탈빵, 세런되게 제안하는 396 커피컴퍼니에서 음료 상품권, 사랑하는 내 강아지를 위한 프리미엄 수제 간식 뚜유에서 상품권을 드리고요. 안주의 품격을 더하다 안동살롱 옥동점에서 안동 문어치킨, 고추공판장 농협 중도매인 28번이 만든 영양산, 꼭집 빼고 세척한 우간의 고춧가루,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순수 100% 국산 토종마늘로 만든 문경세제 흰마늘에서 문경세제 흰마늘 진액팩을 드립니다.
2: 왕왕리포터 강경왕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예술교육 DR 컴퍼니 유연하게 요가하자. 안동 유즈요가에서 한 달 무료 수강권. 우리 가족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놀이공간.

0: 세상.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5: 네, 수요일 정오의 희망곡 우리 희둥이들과 함께 수요일에 돌아온 아름다운 여성 노예은 리포터의 전곡시대 함께했습니다. SES 노래 사실 잘 다녀오라고 문자도 남겨주시고 너튜브에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신디 휴가에서 또 에너지 잘 채우고 그 충전된 에너지 우리 희둥이들에게 두 배 세 배 더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열심히 녹음을 다 해놨고 우리 리포터님들도 진짜 열심히 생방처럼 녹음을 다 해놨거든요. 선물도 제가 없는 기간에도 다 나갈 거니까 우리 정호의 친구 정의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희둥이들을 향한 마음을 담은 선곡을 해봤는데요.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띄워드리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만나 우리 희둥이들 안녕.

0: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창에서 만나보세요.
1: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 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경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는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 하회마을 보존회가 주관하며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아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이라면 지금 청송으로 떠나보세요. 형형색색 101호로 물든 산소카페 청송 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 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매일 만나서 똑같고 지루한 게 아니라 매일 만나서 알아볼 수 있는 조금씩 달라진 모습이 분명 있어요. 아셨죠? 매일 만나면 더 재밌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오늘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이에요. 10월 14일 수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안영우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더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왔습니다. 자,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예, 안영미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진짜 우리 두댕이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제가 어젯밤에 무슨 생각이냐면 나 요즘에 학교 다니는 기분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학교가 뭐 지루하거나 뭔가 배워야 돼서 그런 기분이 든다는 게 아니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만나는 친구들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데도 매일매일 할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날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 아 내일은 또 이 얘기 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오히려 매일 만나니까 할 얘기가 더 많고 그렇잖아요. 맞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그랬던 것 같아. 너네는 맨날 보는데 뭐가 그렇게 할 말이 그렇게 많냐 그랬는데 진짜 매일 봐야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 제가 진짜 어젯밤에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막 또 내일이 막 기다려지면서 내일 두댕이들 만난다. 학교 친구들 만나는 기분이다.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우리 두댕이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두댕이들 매일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0: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쏴드릴게요. 자, 매일 보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세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2: 한 번, 토이! 페카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페카스 토이! 한 번, 토이! 페카스 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페카스 토이!
3: 토익은 해커스!

0: Sunrise.
1: 두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2ED의 Sun Kiss 듣고 왔고요. 우리 두댕이들이 또 어디서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사연 볼게요. 1271번

냄새가 올라와. 그럼 또 뭐가 또 먹고 싶고 그런 거죠 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285번님. 초등학교 1학년 딸이 배 아프다고 해서 방과 후 수업, 태권도 수업 다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오니 배고프다고 간식을 달라네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진짜 아픈 건지 꾀병인지. 은솔아 너 배 아프다며. 진짜 배 아픈 거 맞지? 이렇게 된다니까. 근데 이게 꾀병이 아니라 이게 심리적인 게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스트레스인가 봐.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분명히 아팠어요. 열이 오르고 아파가지고 집에 이제

저희는 진짜 다양한 곳에서 두대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3443번님, 저 토요일에 동네 노래자랑에 나갑니다. 우와. 1등 하면 상금이 10만원이에요. 오. 제가 선택한 곡은 마야의 서시인데 10만원 탈 수 있겠죠? 응원해 주시면 두대 기운 받아서 꼭 1등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마야 언니 곡 이게 참 빡센데 가능할까 모르겠네. 근데 하긴 요런 곡들을 또 해야 또 가창력이 또 있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점수가 플러스 점수가 또 있단 말이죠. 평상시에 노래를 좀 잘하시나요? 뭔가 이 글귀에서도 자신감이 지금 뿜뿜하거든요. 아, 그럼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한 노래 하니까. 자, 3443번님 1등 일어나십시오. 10만원 획득. 이미 받았어. 이미 받았다고 쳐. 아, 9187번님. 영민님, 제가 베이스 가르치는 작은 레슨 공간을 오픈했어요. 내향형이라 좀 떨리는데요. 수강생도 많이 생기고 잘 될 수 있게 두 대의 기운 좀 넣어주세요. 엄마나 세상에, 베이스 치시는 분들 너무 섹시하고 멋있는데. 저도 베이스 너무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노브레인 오빠한테 배웠다가 몇 년째 안 돌려주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향형이시지만 그래도 또 가르치는 것도 다르니까요. 예, 학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요. 홍성영님, 전 속초에서 미용실 운영 중인데요. 아, 두시면 당연히 두 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대 크게 틀고 손님들이랑 들으며 힐링합니다. 아, 모두들 속초 오시면 미홍실 들러주세요. 염색과 클리닉 서비스를 해드릴게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밥 치우고 가야지. 어머. 자, 우리 저기 어디죠? 속초에서 두 대 듣고 계시는 두댕이 분들, 그리고 저희들은 자영업자분들 대환영이니까요. 홍보 필요한 자영업자 두댕이들 많이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9115번님, 주말에 시아버님 바람 쐬러 바람 쐬드리러 갔는데 구절초가 예쁘게 피어있는 거예요. 아버님 너무 예뻐요 그랬더니 평소 무뚝뚝하신 아버님께서 아유 너보다는 안 예뻐 하면서 멋쩍게 웃으시는 거 있죠? 야! 우리 아버님 완전 로맨틱하시죠? 어머! 일로 와, 아버님 너무 섹시해. 일로 와요. 어머. 지금 어떻게 혼자시려나 아니면은 시어머님이 계시려나? 아우 세상에. 이런 분들이 이제 양로원이나 노인정 가시면은 인기 최절정이지. 왜냐면

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1: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시와 신념으로 빛을 남긴 사람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의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15-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002년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두댕이의 신청곡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 가수 only music to so new.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신청곡은요, 6453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신랑이 최근에 한로로에 빠져서 입춘을 그리 듣습니다. 집에서 차에서 운동을 가서도 듣고 또 들어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노래인 줄 알았는데 40대 아저씨 마음도 흔들 만큼 대단한 힘이 있는 노래인가 봐요. 남편이 중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잘 다녀오라고 들려주고 싶네요. 근데 남편아, 노래는 부르지 말고 듣기만 했으면 좋겠다. 음이 하나도 안 맞아. 아유,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사랑이 그냥 뚝뚝 떨어지네. 뚝뚝 떨어져. 애정이 아주 뚝뚝 떨어집니다. 찾아보니까 10월 14일 오늘이 말이죠, 연인들끼리 와인을 마시는 와인데이라고 하네요. 그럼 또 누가 만든 거예요? 당연히 와인 사업체에서 만들었겠죠. 우리도 두 데이 만들려고 언제 한번 만들어보자고. 언제가 좋을까요? 2월 22일? 그때가 나으려나? 아니면 12월 22일? 자, 핑계삼아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소뮤 달달하게 가보겠습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첫 곡은요, 6453번님의 남편분이 좋아하는 한로로의 입춘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첫 곡으로 한로로의 입춘 들었습니다.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또 계셨어요. 9876번님 내 남편과 내 아들 저의 두 남자의 최애곡이 한로로의 입춘이에요. 아, 그 남자들이 입춘을 좋아하네. 그 왜 그러는 거야? 뭔가 다시 뭔가 봄을 맞이하고 싶은 건가? 가을이잖아요. 원래 가을이 남자의 계절인데 원래 아 이제 봄으로 바뀌었나 보다. 이 트렌드가 또 바뀌었나 보네요. 아니 저도 뭐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자기는 어디 다 알죠. 근데 뭔가 좀 결이 완전 다른 극과 극이 만났다는 거. 자 다음 노래는 인별그램으로 러블리 1980번님이 보내셨어요. 우리 여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뭘까 생각해봤더니 07년 간질간질 연애 시절 차 안에서 불러주던 내 안의 그녀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신랑이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곡을 물어본다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랍니다. 20대 때 듣던 노래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 저희는 80부부 쪽 이라고 했는데 아 80년 깜짝 놀랐네. 윤두현 싸이같이 거친 야성의 목소리거든요. 본인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80부부 중 아내분이 좋아하는 노래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해요 그리고 0530번님의 남편분이 좋아하는 싸이의 낙원 듣고 올게요.

0: 이슈.
1: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나몰라 패밀리 피처링 김경록 태인의 사랑해요. 그리고 싸이 피처링 이재훈의 낙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두 데이들의 남자 여자가 또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사연 볼게요. 1947번님. 제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들으면 힘이 난다면서 저 힘내라고 불러주거든요. 근데 부를 때마다 빅사리 음이탈이 나도 너무 귀여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남성분들이 회식 자리에서 많이 부르는 거 아니에요?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생아 지금껏 이러면서 불러야 되는데 사실 인생 다산 것처럼 불러야 맛있는 건데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렇게.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를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2: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0: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5: 완전 좋아요.
4: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두 대의 가수 어울린 뮤직 두 소묘. 오늘 주제 아주 달달합니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이번 곡은 0565번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 아내는 김범수의 지나간다를 참 좋아합니다. 10년간 아프신 어머니를 모시고 말 안 듣는 중2 아들의 힘들 때면 이 노래 들으면서 다 지나갈 거라고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힘든 시간 우리 같이 잘 버텨보자. 이 노래 가사처럼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남편분이 좀 든든하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계시나 봅니다. 아, 그래,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간다. 예. 이게 참 되게 그냥 되게 밑도 끝도 없는 그냥 되게 책임, 무책임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진짜 지나가더이다. 정말로. 이게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더이다. 예. 이제 앞으로 꽃길만 열릴 거예요. 자, 힘든 시간들 금방 다 지나갈 거라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들려드릴게요. 김범수의 지나간다.

0: 2시 57분입니다.
1: 걷는 길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 그 길에 담긴 영남 선비들의 이야기를 안동 MBC 라디오와 함께 만나보세요. 2016 경북고속길 라디언 티어링. 상주를 시작으로 성주, 김천, 문경, 영주, 안동까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함께 구곡의 절경과 선비의 자취를 직접 느껴보세요. 참가 신청은 구곡길 홈페이지, 문의는 05485-1-7126번입니다.

0: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1: 친구처럼 애정한 연인처럼 MBC
2: 문화방송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9519번님의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하이디의 지니 듣고 왔습니다. 본인 왈 중학생 때 좀 놀았는데 하이디의 지니가 그렇게 귀에 꽂혔대요. 그래서 이제 노래방에서 이 노래 시작되면은 제가 좀 피곤합니다. 요거는 좀 노시는 언니들이 좀 많이 부르는 노래였지. 8844번님. 저희 남편은 야인시대 매니아예요. 하루 온종일 너튜브로 야인시대 스트리밍을 틀어놓고 살아요. 옛날에 아빠들이 텔레비전으로 용의 눈물이나 왕건 틀어놓고 주무시면 채널 바꾸려고 리모컨 쓱 들면 안 잔다 보고 있다 하시잖아요. 그걸 저희 남편도 합니다. 야인시대 끌려고 휴대폰 들면은 나 안 자 보고 있어 이래요. 얼마나 야인이 되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와요. 아무래도 남편 최애곡은 강성의 야인이겠죠? 바람처럼 스쳐가는. 난 진짜 이런 심리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TV가 틀어져 있잖아. 그래서 자고 있어. 그 리모컨으로 끄면은 진짜로 저희 남편도 그래 안 잔대. 왜 잔다고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잠한테 내가 진 것 같아서 이게 자존심이 상해요? 왜? 나 그 심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5089번님. 제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는 자자의 버스 안에서예요. 저랑 버스에서 만났거든요. 야! 어머, 로맨틱하다, 세상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영미 DJ와 깍쟁이 남편 최애곡은 퀸의 라디오 가가? 제가 라디오로 만났으니까. 아니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라디오를 안 듣는 양반이라고.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와 결혼함과 동시에 라디오를 끊으셨어요. 왜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517번님. 99학번이 몇 년생인지 아세요? 1980년생이랍니다. 80년생 올 남편 최애곡은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예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밝아서 좋대요. 밝으면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인. 다들 이 노래를 좋아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밝은 두 곡 듣고 오죠.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리고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

어떤 계절이다? 음악 듣기 좋은 계절이다. 저와 함께 음악 들어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뇌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자자의 버스 안에서 그리고 엄정화의 숨은 그림 찾기에 이어서 인별그램 은하짱님의 남편분이 좋아하신다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죄수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노래죠. 아름다운 구속이랑 그거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그 두 곡을 가장 싫어한다는데. 예, 어쨌든.

0: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1: 어머, 부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부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중에서도 인연을 참 좋아해요. 결혼 생각 없이 살다가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하고 결혼 준비 중에 첫째가 생긴 저희가 인연 중에 인연인 듯 싶어요. 다 이렇게 빨라. 보면은 봐봐, 결혼 생각이 없었다고 했잖아. 이런 분들이 한번 엑셀 밟으면은 이렇게 막 앞으로 그냥 바로 급발진해서 가버리신다니까. 자, 다음 곡은 인별 사이진 가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남편은 김건모의 사랑해를 좋아해요. 저랑 연애할 때 자주 들

0: 두시의 데이트 안녕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소 뮤. 내 남자 내 여자가 좋아하는 노래. 두 댕이들의 남편들이 좋아하는 노래였죠. 김건모의 사랑해, 이승환의 화양연화 이어서 YB의 흰수염 고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도 두 분이나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8302번님. 저희 남편이 밴드부 출신이라 같이 노래방 가면 제가 매번 귀호강한답니다.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거든요. 그런 남편의 애창곡이 YB의 흰수염 고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너무 좋겠다. 진짜 귀호강할 수 있어서. 8302번님에 이어서 9980번님도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엔 또 이것만 한 게 없죠. 예, 우리 광고주님들 만날 시간이에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

0: 뭐예요?
1: 이카운트!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3단계 콧대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0: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

0: 11시 57분입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스피 선물한 귀한 맛, 봉화송이를 만날 기회. 제30회 봉화송이 축제가 10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청정 봉화가 키운 귀한 송이도 맛보고 풍성한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다채로운 체험까지 보고 먹고 즐길수록 더 특별한 가을, 올가을 최고의 축제 제30회 봉화송이축제에서 만나요.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2: 벼랑 끝에선 딸에게 들려온 아버지의 오래전 목소리.
3: 땅 속 깊은 곳에서도 빛나는 별이 있단다.
4: 유품성 낡은 테이프 안으로 시작된 그날의 침묵과 진실.
5: 클릭 아웃! 지상에서 만납시다!
2: 검은 가루 날리던 갱도에 섞이는 가장 뜨거운 삶의 기록. 99고비. 이제 그 고개를 넘습니다.
4: 문경 탄광 100주년 특집. 99고비의 아리아. 블랙 다이아 탄생기. 안동 MBC 제1FM 100.1MHz 평일 저녁 6시 40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문경씨가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방송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반포 한강공원에는 계절마다 꽃으로 물드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한강 위에 조성된 설해섬.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시작했어요. 미국의 R&B 싱어송라이터 솔레이의 Not Anybody's Baby 들으셨습니다. 이 솔레이는 2022년에 데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데뷔한 지 채 4년 정도 됐고 이 방금 들으신 Not Anybody's Baby는 올해 나온 싱글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렇게 기분 좋은 음악을 하는 솔레이. 저도 계속 다른 음악을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완벽한 하루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딱 4시가 됐을 때 이렇게 기분 좋은 음악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이런 솔레이의 노래 참 좋네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박성남 님이 순디 좋은 노래 들으러 왔어요. 그렇죠. 완벽한 하루는 항상 좋은 노래가 나오고 특히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젠지의 음악에는 정말 좋은 노래가 쉴 새 없이 나오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젠지의 음악도 기대해 주시고요. 좋은 노래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3521 쓰시는 분 오늘 반팔에 얇은 점퍼 입고 나왔더니 춥네요. 따뜻한 순디 목소리 들으며 귀 좀 데워야겠어요. 따뜻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1: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덮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국밥에도
2: 당진의 나루쌀.
3: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유빈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005 후원, 월드비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새조 싱크볼 새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새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데이브레이크의 가을 다시 들으셨습니다. 데이브레이크의 음악은 정말 좋은 음악이 많고 정말 들으면 에너지가 막 넘치고 신나는 음악이 많은데 이렇게 이 가을에 잘 어울리는 곡. 야, 이 곡도 참 너무 좋네요. 저는 이런 미디움 템포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와, 데이브레이크 역시 믿고 듣는 우리 데이브레이크 너무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7853 쓰시는 분이 순디, 세상 뻔뻔하게 좋은 음악 한가득이라니? 크크크크크크. 근데 맞는 말이지? 크크크. 순디의 다정한 목소리까지 첨가되니, 이게 지상 낙원이지라고 보내주셨어요. 두고 보세요. 오늘 정말 제가 이 선곡표만 봐도 좋은 음악이 정말 한가득입니다. 세상에 나쁜 음악은 없어요. 나랑 맞는 음악 아니면 잘 안 맞는 음악이지 모든 음악은 다 좋습니다.

0: 떨어지게 좀 해줘.
1: 네, 아주 흥미로운 여고사항이군요. 자, 정통 DJ처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9834님의 사연입니다. 순디, 퇴근하고 해운대 수욕장까지 가는 동안 순디 방송 듣고 있어요. 8월 14일에 문자 보내고 두 달 만에 보내네요. 네, 두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아, 8844님의 사연입니다.

0: 가랑평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그 선물을 드립니다.
1: 좋습니다.
0: 어떤 선물 먼저?
1: 자, 오늘도 첫 번째 선물은 이 스트레스 해소형 패치라고 볼 수 있겠죠.
0: 아, 네. 스트레스 해소형.
1: 이 계절에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네. 쟁여놔야죠. 자, 스트레스 해소형 패치를 걸고 들을 음악. 어떤 곡인가요?
1: 자, 오늘의 선곡 주제와도 딱 맞는 곡입니다. 도시의 그루브. 도시의 그루브에 해당하는 곡이죠. 네. 보즈 스캣스의 곡입니다. 로우다운.

0: 그 당시에는 정말 더 쿨했을 것 같아요.
1: 76년에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
0: 맞아요. 우리는 지금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아 네.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때는 정말 새로운 음악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 너무너무 세련되게 감성을 맞아요. 느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 오늘 아주 정말 도시적인 그런 그룹이 있는 곡 보주스킥스의 곡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네요.
1: 멋진 재킷이 떠오르네요. 멋진 재킷.
0: 맞아요. 네. 자,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받으실 분, 후보분들이 또 감상평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3000 쓰시는 분, 새로 산 이어폰을 듣고 있는데, 찰진 드럼 비트 덕분에 귀가 쫄깃해지는 기분이네요.
1: 아, 맞아요. 이제 음악 매니아네요.
0: 쫄깃해지네요, 정말.
1: 아, 비트를 또 찰지다고 표현해주셨네요.
0: 쫀득쫀득하죠?
1: 네.
0: 그죠?
1: 아, 참.
0: 좋습니다.
1: 자, 김혜정님의 사연입니다. 저절로 몸,
0: 스객스 형님의 그루브에 취하네요. 아, 취할만 합니다.
1: 네. 네. 자, 2797님. 강변북로 퇴근길. 직장 상사가 남긴 스트레스에 뻐근했던 목덜미가 고급진 베이스 라인에 겨우 가라앉네요. 이제 패치 하나 있으면 완벽한데.
0: 아, 정말. 선물 드리죠.
1: 아, 2797님.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네.
0: 아, 패치 하나만 있으면 이제 그 스트레스 다 없어질 겁니다. 아. 네.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리겠습니다.
0: 자, 다음 곡 들을 차례인데요. 어떤 선물을 걸까요?
1: 자, 두 번째 드릴 선물, 조지 듀크라네요. 피아노도 치시고 프로듀서도 하시고 네. 엄청난 아티스트인데 저는 이분을 단순히 재즈 피아니스트라고만 생각했어요. 뭐 올겐도 연주하시고 여러 가지 그렇죠. 건반 연주자로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분의 가장 큰 존경스러운 면이 어마어마한 재즈적인 능력과 음악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0: 네.
1: 편안하게 그게 부담되거나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거나 잘난 척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 많은 해박한 지식과 음악적인 역량을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모습이 참 편안하세요.
0: 그렇죠.
1: 좀
0: 부지런하시고 편안하시죠.
1: 그 약간 갈매기살 잘 구우실 것 같은 고기 좋아하시고 대포집 운영하실 것 같은 푸근한 인상이죠. 연주는 정말 장난 살벌한 기가 막힙니다. 진짜.
0: 네.
1: 자, 이분이 연주해 주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곡입니다. 네. 조지 듀크의 곡입니다. You.

0: 조지 디큐의 유 들으셨습니다. 네. 아주 편안하면서도 또 그 안에 또 그루브가 있고
1: 네.
0: 뭔가 어떤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저는 영화에서 보이는 무슨 뉴욕의 밤거리 화려한 그 빌딩의 그 불빛들과 네온사인들이 네. 보이는 그런 밤거리를 조용히 걷고 있는 천천히 걸으면서 그 밤거리를 즐기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1: 저도 낭만 있는 그림이 상상이 되는데요. 그 화질이 필름. 필름으로 찍은 낭만 있는 장면. 이런 게 좀 떠오릅니다.
0: 자, 잘 들었고요. 커피 드립백 세트 를 걸었는데 또 감상평 소개해드릴게요. 박대성님. 커피 드립백으로 여유를 내리고 유로 감성을 채웁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은실님께서요. 커피가루가 코에 묻어있는 곡이네요.
0: 커피 얘기밖에 없군요. 9506 쓰시는 분. AI 수능보단 못한 AI한테 커피 드립백 세트 받을 수 있게 감상평 좀 적어달라 해봤어요. 조지 듀크는 조지 듀크의 유는 재즈 특유의 세련된 화음 전개와 감각적인 리듬 감각을 바탕으로 감미롭고 포근한 선율을 입혀 R&B 특유의 낭만적인 감성을 완벽하게 끌어올린 재즈 융합의 명곡입니다. 오. 재즈 퓨전의 명곡이라고 하는 거네요. 역시 AI가 사람만 못하네요. 박대성님, 김은실님만 못합니다.
1: 네.
0: 왜냐? 감성이.
1: 네.
0: 선물 드리죠.
1: 네. 하지만 김은실님 커피가루가 코에 묻어있는 거기에요. 이게 또 우리 감성이죠.
0: 네.
1: 인간적입니다. 커피 드립백 세트 김은실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로?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안토이 백화스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토이. 한 번 토이 백화스토이, 한 번으로 끝내주는 백화스토이.
9: 토익은 해클스.

수요일의 코너 젠제음악 진행하고 있고요. 2부 끝곡으로 수민 그리고 슬로움의 시티뷰 들려드리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으로 그 개는 고기를 받아 먹으려고 입을 납작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주의 오늘과 내일을 잇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열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도록 세심하게 살핍니다. 더 가까이서 듣고 더 바르게 실천하는 의정활동. 상주의 더 찬란한 미래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 이 캠페인은 제10대 상주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이웃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우편함이나 집 앞에 전단지, 홍보물 등이 쌓여 있고 가스비, 관리비, 월세 등이 밀린다. 두 번째,

0: 가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한국생명에 전화로 연락하세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

0: 그렇습니다.
1: 이 곡을 이제 듣고 나시면
0: 아 이유를 알겠다.
1: 이유를 알겠다. 자 아, 이유가 있구나.
0: 그럼 바로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바로 노래로 가겠습니다. 네. 와일드 체리의 곡입니다. Play that funky music.

0: 펑키를 연주해 보시는 그래. 이 가사 내용 그대로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어. 그래서 빌보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1: 이야, 대단하네요. 아,
0: 대단하네요.
1: 잘 들었고요. 필터 샤워기 받으실 후보분들 만나보겠습니다. 1482 쓰시는 분, 이 곡은 세련된 도시보다는 약간 할렘 느낌이 어두운 뒷골목이지만 사람들은 밝고 친절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네. 오, 그런 느낌이 있죠. 펑키하고 막 이 그루브들이 좀 약간 사실은 좀 흑인들이 많이 하던 그루브였어요. 네.
0: 이 아주 소울이 녹아들어간 이 펑키 리듬이 약간 할렘 같은 뭔가 좀 이야기가 더 무겁고
1: 맞아요.
0: 흥미진진한 무언가 뒷얘기가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상상력을 네, 자극합니다. 네. 강희선님의 사연입니다. 근육질의 섹시한 남자. 아, 그 샤워씬에 꼭 나올 것 같은 노래.
1: 그래요. 알겠습니다. 8315 쓰시는 분은 펑키함이 깨끗한 물줄기처럼 제 몸을 타고 흐르네요. 마치 깨끗한, 뭔가, 필터를 거친 깨끗한 네. 물이 나오는 그 물줄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0: 표현력 좋으시네.
1: 네, 선물.
0: 아, 고민됐는데요.
1: 네네.
0: 아, 이 원초적인 강희선님으로 갈지 시적인 표현이지 좋습니다. 오늘은 8315님께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필터 샤워기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젠지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0: 피터 세트라의 Glory of Love 들으셨습니다. 아, 역시 피터 세트라만의 어떤 이 감미로움이 있어요. 네. 이 목소리에. 네. 참 특별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 곡을 듣고 뭐라고 토달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시비 걸 사람 없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정말 남녀로서 그 누구, 어느 누군가에게도 다 들려줄 수 있는
0: 맞아요.
1: 그런 아, 이런 대중성. 참 부럽습니다.
0: 자, 피터 세트라의 곡 잘 들었고요. 김치 세트 받으실 후보 두 분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황희정 님이 이 곡은 예전 자동차 CF에서 나오는 재질의 노래네요. 고급지고 잘 나가는 이 곡을 타고 전라도 장흥에 묵은지찜 먹으러 쭉 달리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

0: 드리면서 마이 앤트 메리 피처링 지선의 우리 사랑하지만 들려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73년 오늘 10월 14일은 피파 월드컵을 만든 쥘 리메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초기 월드컵 우승 트로피는 그의 이름을 따서 쥘 리메 컵이라고 불렸는데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컵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월드컵 트로피는 두 명의 선수가 이것을 들고 있는 형상인데요. 두 선수가 들고 있는 것은 축구공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저의 취약점이죠. 스포츠 문제. 저는 정말 뭐 월드컵을 안 보지는 않았지만 쥘 리메 오늘 처음 들어봤고요. 월드컵 저는 그 경기만 보지 시상식은 안 봅니다. 근데 왠지 얼핏 뭔가 동그란 게 중간에 동그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축구공일지 어떤 전 세계의 화합을 상징하는 어떤 지구본 같은 그런 거일지 그게 헷갈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월드컵이기 때문에 축구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뭐 보너스 문제인가요? 너무 쉬운 것 같고 축구공이 아닌 무언가 세계의 화합을 전 세계적인 어떤 스포츠 축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지구본 같은 그런 거를 그런 동그란 형상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보너스 문제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 안 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X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공이라면 정말 여러분들 너무 쉽잖아요. 월드컵이 축구공 딱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맞추게 우리 지식진이 저를 이렇게 쉽게 놔두지 않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보너스 문제를 주거든요. 오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보너스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X로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오늘날 사용되는 월드컵 트로피에서 두 선수가 들고 있는 것은 축구공이다. 오.

월드컵이니까 그냥 컵 아닐까요? 정답 X. 그렇죠. 컵일 수, 오, 컵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X는 X니까. 그리고 염슬기님은 정답 X. 구구절절 순디 따라갑니다. 아, 염슬기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다시 또 정답으로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좀 확신은 못하지만 따라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도현님 정답 5. 트로피 윗부분이 동그란 건 맞는 것 같은데 축구 경기니까 당연히 축구공이겠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축구니까. 3824 쓰시는 분 정답 5. 이건 많이 봐서 정답 자신합니다. 아, 이런 문자가 오면은 X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탈리아의 조각가 실비오 가차니가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는 선수들의 환희와 역동성 그리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축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월드컵은 전 세계가 즐기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또 X로 제가 맞았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노래 듣죠? 손디아의 노래입니다. Always Remember.

0: 손디아의 Always Remember 들으셨고요. 그 뒤로 박지한 님이 신청해 주신 윤종신의 너에게 간다까지 두 곡 들으셨어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04 쓰시는 분, 2주 만에 왔는데 순디는 그대로 잘 계시네요. 저도 아무 일 없이 라디오 잘 들을게요. 쭉 하셨어요. 그래요. 아무 일 없이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아주 평안하게 지내다가 또 가끔씩 라디오 생각나면 또 라디오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뭐 바라시는 건 아니죠.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장정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내일은 또 같이 차 마시는 동료에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 생활의 편안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복지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봄전시회에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2: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조미료 무첨과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홍보배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아이 픽업 가는 길에 혹시나 하고 라디오 틀었는데 순디 목소리가 들리네요. 어찌나 반가운지. 이제 어디 가지 마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군요. 자주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정유선님은 저는 4시에서 6시에는 무조건 순디 라디오 들어요. 순디의 너털 웃음소리가 없는 오후 4시는 이제 견디기 어렵다고요. 그래요. 이렇게 웃는 게 좋다니 제가 최대한 한번 너털 웃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져 있는데요. 내일은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완벽한 정통 라디오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거의 새벽 2시에나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스타일로 한번 내일 정통 라디오, 더 정통 라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뭐 음악은 정말 끝내주는 선곡이니까 내일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고레아의 완미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범이 그리고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가을이 깊어질수록 청송의 풍경은 더 달콤해집니다. 맑은 공기와 큰 일교차, 청정한 자연 속에서 정성껏 자란 청송 사과, 아삭한 한입에는 청송 햇살이, 풍부한 과즙에는 가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의 가을이 가장 맛있어지는 순간 청송 사과 축제가 찾아옵니다. 싱싱한 사과도 맛보고 볼거리와 체험으로 가족, 친구, 연인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한입 가득 느껴지는 청송의 가을, 올해도 청송사과와 함께하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2: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0: 건강한 미래를 위한 당뇨병 체크리스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변량이 늘었거나 자주 소변을 본다. 두 번째, 물을 마셔도 심한 갈증을 느낀다. 세 번째, 평소에 비해 음식 섭취량이 많아졌다. 네 번째, 쉽게 피로해진다. 다섯 번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한다. 여섯 번째, 시력이 급격히 안 좋아졌다.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린다. 당뇨병은 서서히 발생하므로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미리 예방해주세요. 당뇨병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진단받아주세요.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팀의 때리, 팀의 때리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괜스레 의기소침하다면 이 대원에 도리화를 보러 가시라고 권합니다. 한국 구상화의 거장 이대원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리는 덕수궁으로 가시라고. 가서 가로 7m에 달하는 거대한 화면 가득 펼쳐진 빛과 꽃의 세계를 바라보시라고 권합니다. 어떤 그림은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앞에 홀린 듯 서서 보게 됩니다. 그림 가득 펼쳐진 빛과 꽃의 세계가 보는 이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람을 마냥 행복하게 하는 그림에서 화가의 어두운 그림자는 한 점도 엿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은 일종의

80만 명 넘었는데 그 일일이 못 봅니다 다. 자, 7484번, 4260번 다들 이대원 씨 전시회 버스 다녀오셨네. 크, 역시. 아, 다른 분들도 꽤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아, 이거 백캠 애청자들이 문화적이야, 사람들이. 문화인. 예, 이 시대의 문화인, 여러분.

네, 리치 마틴, The Come of Life 들었습니다. 와, 이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할 수 있어요. 예. 아, 오늘 축구 경기도 없는데 왜 지금 이거 나오는 거예요? 예. 축구가 꼭 있어야 되나요? 예. 하지만 찾아보면 내가 매일 있다고 얘기 드렸죠. 어디선가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예. 지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한창이고요. 어제도 했고요. 오늘도 합니다. 그리고 또 유럽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한창입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또 멋진 패스 하나 날렸죠. 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붙었는데 아, 빅경기 아니에요. 아,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아주 기점 패스를 딱 날려가지고 그게 골로 이어졌습니다. 아. 8246번으로 통해 주셨네요. 리키 마틴, The Cup of Life. 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우촌 초등학교 3학년 김도헌입니다. 오. 신청 좀 아파서, 예. 돈을 좀 드렸더니 말끔하게 나왔어요. 예. 감사하게 타고 만학도 수업 갑니다. 오래오래 함께 달리자, 부릉아. 오. 야. 으흠.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꽤 오래 타고 있네, 지금. 오. 자동차, 2018년 형일 거예요. 그럼 벌써, 와, 8년. 8년이다, 8년. 와. 엄청난데? 이 차는 진짜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도 한, 뭐, 차를 한동안 차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저거 막 바꾸면서 타고 막 그랬는데, 이 차가, 예, 오래됐네. 자, 박성국 씨가 청해주신 음악. 토토의 연주한 노래. 무시한가.

네, 토토의 무장가에 이어서 슈퍼트램프 차일드 비전 0287번으로 총해졌네요. 네. 뭔 얘기예요? 프로그레시브 락에는 훌륭한 음악이 많습니다. 이거 왜 쓰신 거예요? 뭐 우리가 슈퍼트램프를 프로그레시브라고 분류하기도 좀 그렇고, 예, 음악은 뭐 장르를 가리면 안 되죠. 어떤 장르에도 좋은 음악이 있어요. 훌륭한 음악이. 슈퍼트램프

0: 1851 7126번입니다. 2016 경북국어길 라디오 티어링 올가을 라디오와 함께 국어길을 걸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유교문화 재단이 주관하고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2: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났어요.
1: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3: MBC
4: 라디오
5: MBC 라디오.

0: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월요일까지만 해도 기록적인 10월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올가을 들어 서울이 가장 낮은 기온으로 시작됐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요즘인데요. 감기 걸리지

0: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엇비슷하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마음은 빛과 볕으로 가득 찬다. 나는 허송 세월로 바쁘다. 뛴다고 한다. 햇볕을 쬐일 때 나는 내 생명이 천왕성, 명왕성 같은 먼 별들과도 존재를 마주 대하고 있음을 안다. 햇볕을 쬐일 때 나와 해 사이의 직접성을 훼손하는 장애물은 없고 내 그림자가 그 직접성의 증거로 내 밑에 깔린다. 첫수는 오늘 어느새 해가 짧아져 백캠 시작 전에 이미 일몰이 이루어지는 걸 본다. 지금은 오늘 이미 지나간 시간의 햇볕을 돌이킬 수 없고 내일의 햇볕도 당길 수 없는 어두운 저녁이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를 떠도는 어떤 남자가 떠오른다. 그는 햇빛과 햇볕을 피해 그림자 속에서 주로 움직이며 살았다. 그가 하는 일이 그로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했다. 흥신소에서 탐정 일을 하던 그가 은퇴한 후 한 일, 자신을 찾는 것이었다. 자신에 대한 일체의 기억을 잃어버렸기에 그는 평생 해오던 것처럼 자신이 아닌 의뢰받은 다른 인물을 찾는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파스라지는 과거, 잃어버린 삶의 흔

네, Bill with us. 아, 목소리 멋지죠? 예. Soul Shadows. 들었습니다. Soul Shadows. 와, 이건, 9935번으로 삭진을 한 장 보내셨는데, 와, 가족 모두가 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티셔츠를 딱 입고 찍으셨네. 와. 작년에 나온 백캠티 입고 아들 대학 졸업 기념 겸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쿄에서요. 오. 병역과 코로나로 7년 만에 졸업하는 우리 아들. 그리고 마침내 30여 년의 육아 마침표를 찍은 우리 부부에게 축하의 말 좀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시작 전부터 30여 년을 함께한 백햄. 사랑합니다. 내년에도 멋진 37주년 기념 굿즈 만들어주시고요. 오라버니도 강건하셔서 계속 진행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37주년 굿즈는 아직 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아니, 자꾸만 너무 만드니까 장사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어, 근데 이 티셔츠 아주 잘 어울리네. 와, 고맙습니다. 예.

0: 노라 존스, Don't Know Why 들었습니다. 095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디 시골에 계시다는데요. 예. 밤이 내린 시골집 테크에 앉아 백캠 듣고 있습니다. 오, 시골 어딥니까? 앞에 들으신 음악은 엘튼 존의 Goodbye Yellow Brick Road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1: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힘드네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IS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
6: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세차 싱크볼 세차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세차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0: 백조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이하로 씨. 아저씨, 저는 백캠 MD로 키링 가지고 싶어요. 예, 키링 달고 다니면, 아, 저분도 백캠 들으시는구나 하고, 내적 친밀감 뭐 이런 거 느낄 것 같아서요. 아니면 뭐, 작게 팝업이라도, 계획이 없다니까, 왜 자꾸, 예, 우리는 뭐, 백철수의 음악 캠프는 라디오 프로그램이지, 뭐, 물건 파는 데가 아닙니다. 예. 아이, 가끔 한 번씩 하는 거죠, 이것도. 5086번으로, 문자 처음 보내는 새싹 청취자예요. 와, 진짜 새싹이신데. 마트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유목민인데, 와, 채널을 막 넘기다가 반가운 목소리 나오네요. 오, 배철수 형님. 어릴 적의 슈퍼스타. 라디오를 다 듣고 영광이네요. 오후 6시에는 여기로 정착해야겠어요. 와우. 처음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만나요. 예. 고맙습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좋은 조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기분이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기분이 좋으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바라니까요. 둘째, 차분해져 있는 때가 좋다. 들떠 있으면 새로운 결심같이 진지한 생각 자체가 안 들고, 셋째, 평상시와 다르게 뭔가 바뀌는 시기가 좋다. 자, 가을 하면 쓸쓸 애잔하죠? 기분이 들뜨긴커녕 수시로 차분해지고요. 게다가 온도와 습도, 나무색이 확실히 바뀌는 때다. 즉, 지금이 새로운 습관을 장착할 절호의 기회다. 이어갑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 호텔 영주 온천랜드. 세계가 인정한 안동 문화, 그 현장에서 감동의 문화판이 열립니다. 2026 세계유산축전 안동. 선유 줄불놀이, 도산서원의 한글 문화 등등 테마가 있는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25일까지 세계유산 하회마을, 동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에서 그 풍류에 취해 보시길.
2: 카페 청송정원이 오늘 11월까지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문을 엽니다. 드넓게 펼쳐진 꽃길을 걷고 예쁜 포토존에서 인생사진도 남기고 버스킹 공연 같은 즐길거리도 가득, 청송의 맛있는 먹거리와 주변 관광지까지 함께 즐겨보세요. 걷는 곳마다 가을이고 머무는 순간마다 추억이 되는 곳. 이번 가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산소카페 청송정원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산소카페 청송군이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작성하셨는데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까 저 석양이 와 예술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른 퇴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양산 오봉산 임경대에 왔네요. 오, 아 여기 임경대예요? 오야, 어 멋진데요? 지금쯤 하산하셨겠죠? 하산하고 계신 거죠? 오, 저한테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는데 오토바이 저 조심히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5826번. 블랙아이.

0: 참 열심히 공부해 보겠다는 학생이 지금 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 좀 신청곡이 날리고 사연 보내오라. 이거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학생. 에이 모르겠다 뭐. 다 끝났는데 뭐. 내일 시험은 최선을 다해서 잘 보고 신청곡은 Somebody That I Used To Know인데 요 광고 뒤에 보내드릴게요. 예. 어차피 뭐 망쳤는데 뭐. 예. 자, 음악 한 곡 듣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럼요. 자, 3부, 4부 음주엔 티맵대리 한국 MSD 캡박시브 주식회사 워킷 모빌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아이르웍스에서 함께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십으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십으로.
2: 캣박십을 필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Thank you. 아, 기타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 무엇보다 이 비주얼이 아 얘들만 예술이었어요. 금발머리 쫙 길게 길러가지고 또 저 위에 셔츠를 꼭 가슴을 완전히 풀어대껴가지고 아 살을 많이 보여줍니다. 살을. 오 진짜 매력적이었죠. 피터 프램튼 Show Me The Way 들었습니다. 이 앨범이 Frampton Comes Alive라는 두 장짜리 라이브 앨범인데 진짜 유명한 앨범이에요. 예. 이 라이브 앨범이 지금 미국에서만 판매량이 800만 장 이상이라니까요. 오, 앨범 차트에서 또 10주 동안 1위에 있었고요. 예.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들었습니다. 강영자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Neil Diamond Song Song Blue. 야, 아까 고등학생 예, 얘기 듣고 95500번으로 문자 보내셨네. 철수 아저씨, 저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시험 기간에 라디오 듣는 학생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예. 동영상 쇼츠 안 보고 라디오 들으며 공부하는 거 칭찬해 주세요. 많이. 아, 기특하네요. 하긴 라디오를 들으면 약간 너무 집중해 들으면 집중력 때문에 좀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긴 합니다만 뭐 이 동영상 이런 거 보면 아예 못하는 거냐. 동영상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걸요. 아, 먹는 거.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먹다가 또 옆으로 흘려요. 동영상 보면서 먹으면. 아, 추접해. 그래가지고 막 와 흘리고 막 아우 옷에 묻고 막. 예. 역시 라디오 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제가 아까 고등학생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 친구가 크게 될 친구예요, 보니까. 0913번, 어? 자,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철학을 장착하고 있는 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인데.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럼요. 아, 저는 진짜 이 학생이 나중에 정말 큰 인물이 될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싶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약간 웃기긴 한데, 아,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진심으로? 예. 자, 7시 24분 22초 막 지났습니다. 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야, 이건 436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친구랑 제주도에 놀러 왔다가 오름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울한 제 친구 위로해주세요. 은서야, 어쩔 수 없지. 야. 이거, 다시 한번 이 고등학생 얘기 들려드릴게요. 과거에 얽매여 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뭐, 지갑은 이미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니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임진모 씨 지갑 돌아왔잖아요. 예. 그 한 달 만에 돌아왔나? 뭐, 그래요. 자. 괜찮습니다. 예. 힘내시고요. 4914번으로 청해주신 로이 오비슨, You got it.

0: 이육사, 그의 뜨거웠던 삶과 이야기가 무대의 뮤지컬로 다시 펼쳐집니다. 2026 뮤지컬 이육사, 10월 16일 금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앞 낙동강변 둔치 1원에 위치한 안동 이지구공원 다목적 광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대를 넘어 전해지는 감동을 음악과 이야기로 만나보세요. 예매는 세계유교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54-851-7187. 안동에서 만나는 특별한 무대 2026 뮤지컬 이육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 30년의 깊은 향, 봉화를 물들이다. 가을숲이

0: 아, 좋습니다.
1: 예.
0: 자, 이 중간고사 기간이긴 한 모양이네. 박주혁 씨, 내일 중간고사인데, 이 음악 틀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음악은 보내드리는데 뭐 그렇게 큰 힘은 안 될 거예요. 자, 저스틴 비버, 데이지스.

9910번 문자 보내신 분, 예, 수고하십시오. 계속해서. 자, 8837번으로 청해주신, 지금은 세상을 떠난 토니 베넷. 그리고 여가수는 케이디 랭. 블루 벨벳. 듣겠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아이, 신청곡을 많이 못 보내드렸네. 9687번. 예, 대리운전하고 있는 대리기사입니다. 전국의 대리기사님들 오늘도 화이팅! 예. 신청곡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박경 씨는 지금 중국에 계시네. 아, 중국 주해에 계시네요. 해외 청취인 중 여기 주해는 28도 넘는 뜨거운 날씨. 와, 아침에 출발할 땐 긴팔과 긴바지를 입고 반팔 반바지로 갈아입었습니다. 와, 아, 그렇게 더워요? 주해? 오, 신청곡은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5400번으로 청해주신 The Smashing Pumpkins 마요네즈입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혜자입니다. 긴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제 삶에서 여전히 찬란한 게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박수갈채를 받는다거나 그런 대단한 순간이 아니더라고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로 남는 것, 평범한 분들에게 따뜻하고 좋은 배우로 기억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의 가슴 속에 온기로 남는 것, 그것보다 더 찬란한 인생이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가을의 영향을 뜨겁게 달굴 특별한 무대. 10월 1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영양공설운동장에서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가 펼쳐집니다. 트로트의 대세 이찬환, 감미로운 목소리의 손태진, 영원한 낭만가객 김범룡까지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음악과 화합의 시간. 2016 영양군민화합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 MBC가 후원합니다.

1년 중 으뜸이 되는 달, 여러 풍족함 덕에 마음을 넓게 쓰게 되는 달. 여러분의 10월도 그런 달이 되어가고 있나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행사라든지 아무튼 다른 일정이 있으면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아주 차분하니 좋습니다. 방현실님은 라인 댄스 운동하고 시원하다면서 차에 타서 딱 켰는데 최애곡이 딱 나오네요. 너무 좋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좋아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요. 10월이 가장 으뜸이 되는 달이래요. 오프닝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약간 좋은 일단 문자만 두 개 봐서 그런가? 으뜸달다운 기분을 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제가 노래 영업하고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는 날이에요. 영업합니다. 시즌4 이따 9시부터고요. 그 전에 부엉이들의 오늘 하루 어땠는지 지금 듣고 싶은 노래 뭔지 별밤에 전해주세요.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열어놨고요. 오늘도 사연 소개되는 분 중 한 분께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드리겠습니다. 별밤 1, 2부는 강원특별자치도청,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주식회사 워킷,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오뚜기 카레,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아에르웍스,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과 함께합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대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실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그것은 이제 이 정육점 사장님도 기분이 또 같이 좋아,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미용실에서 근데 머리가 잘 됐나 보다. 보통, 커트하고 나자마자는 조금 어색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더 괜찮아 보이는데 뭐지? 해서 나온 말 같은데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 4868님, 언니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오늘 결혼 기념일인데, 남편은 지금 퇴근하고 저는 아직 일하고 있어요. 기념일인데 얼굴도 못 보고 있네요. 그래도 언니 목소리를 위안 삼아 일 빨리 마무리하려 합니다. 좋은 노래와 라디오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래, 지금 그러면은 남편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두분 늦은 밤이라도 만나가지고 알콩달콩 스윗한 시간 보내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에 사연이랑 신청곡이랑 더 많이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멜로망스의 고백 들을게요.

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지 약 1년이 다 되어가네요. 내일은 특별한 만남이 예약돼 있어요. 서울에서 전 직장 동료와 관계자 분들까지 내려오신다고 하네요. 회사를 떠나면 함께했던 인연도 조금씩 멀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저를 기억하고 직접 찾아와 주신다니 고맙고 뭉클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녔다는 기억보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기억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창준님. 어떤 동료였길래, 아니, 관계사분들까지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창준이 특별한 분이셨네요. 와, 너무, 너무 궁금하다. 그 동료분들과 관계사분들의 증언을 듣고 싶어요. 세상에.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너무 잘 살았다는 증거잖아요. 진짜 넉넉한 10월 보내시겠습니다.

평소에 주변에 항상 잘하고 살았구나. 요런 반증 에피소드예요. 요거를 참 이 전화 목소리만으로 캐치해서 그 마음을 누가 챙겨준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마움이 깊기도 하고요. 최소영님, 저는 오늘로 임신 16주 차예요. 오늘 병원에서 남편이 너무 원하던 딸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 퇴근을 말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남편 울 것 같아. 어떻게 우리가 뭔 줄 알았어. 소영님 너무 축하드려요. 별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군요. 축하의 선물 챙겨서 보내드릴게요, 소영님. 이따가 말해드리고 어땠는지도 후기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김진남님, 저는 운동 왔습니다. 아쿠아로빅 시작한 지 두 달째인데 평균 연령 70대 속에서 앳

가족과 함께 즐기는 명주 도심 속 힐링 온천, 명주 온천랜드와 명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명주 온천 관광 호텔 명주 온천랜드.

부대끼면서 보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이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서로 막 이렇게 크게 상처 줄 위험이 없고 같은 시간에 내가 참석하기만 하면 함께 하는 거고 거기서는 아주 기분 좋은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J가 된 뒤로 오히려 가끔 미니의 메시지를 근데 이제 DJ니까 유명해져서 남기면 읽히니까 아주 너무 또 어그로라고 하죠. 너무 막 관심을 저한테로 가져오는 것 같아 좀 자중은 하지만 가끔은 그래도 사연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2034님, 저는 라디오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더 제 얘기를 하게 되던 수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야말로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나도 저 감정 느끼는데 하는 감정들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가 참 너무 좋죠. 왕미진님, 참 신기해요. 별밤은 그 자체로도 낭만 최대치인데 청취자들 사연도 가만 들어보면 문학글마냥 표현들이 다 예뻐요. 미진님, 그쵸. 그리고 꼭 이게 표현과 뭐 글 솜씨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이 사연들 대체로 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때로는 좀 맞춤법이나 이 막 틀린 그 오타로 잔뜩 뒤덮여 있는 취기 어려 있는 그런 문자라든지 너무 신나서 막 오타가 많이 나 있는 거라든지 또 어르신들 살짝 이제 놓아놓으셔서 그런 딱 이 특유의 그 텍스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는 감성도 또 있고요. 제 입장에서는 항상 낭만 최대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F와 T는 진짜 스스로 그 F와 T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는 훨씬 더 재미난 세상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수경이 친구분 듣고 계신다면 환영합니다. 손수경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부엉이들의 못하랬거나 혹은 그러지 못했던 날의 얘기 안녕들 한가요?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소개도 하고 선물도 챙겨드릴 거예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며 이혜리 한해의 에버그린 들을게요.

이혜리 한해의 에버그린에 이어서 태양의 나의 마음에 들었어요. 아, 태양 씨의 감성은 정말 특이해요. 그죠? 세상 거의 이 아시아권에서 가장 그루비한 모든 춤꾼들이 부러워하는 그루브를 가진 태양 씨인데, R&B 발라드 할 때는, 와, 뭐, 그냥 이 발라드의 감성으로 가득 찬 사람 같잖아요. 안주환님. 딸 내서 저녁밥 먹고 집에 가는 전철. 오랜만이라 더 반갑게 잘 듣고 있어요. 별밤, 야르. 저 야르가 제 입에 안 붙는 말이라 어떤 어감으로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런 거 되게. 근데 딸 내서 저녁밥 먹고라는 거 보면 주하님도 억지로 쓰고 계시는 거 아니죠? 야르. 예, 옛날에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제 내 입에 안, 학생들이 던지는 가벼운 위로가 힘이 되어 기쁘기도 하네요. 요즘 사회적으로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풍요로운 가을처럼 우리 아이들도 풍요로운 감정을 공유하며 폭풍 성장 해나가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교사가 계속 나아가야 할 이유 중 하나인 아이들에게 희망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짧은 글 남깁니다. 아, 얘들아 화이팅! 별밤도 화이팅! 이라고. 그리고 별밤에서 보면요. 세상은 여전히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우리 뉴스 좀 보지 맙시다. 사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소식들로 가득하긴 해요.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어요.

0: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로웍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21.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수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823호님께서 아침부터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시댁에 맡기고 부랴부랴 출근했습니다. 오늘따라 바빠서 화장실 한번 못 가고 이제야 퇴근했네요. 언니 목소리 들으니까 하루를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823호님, 아기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제 무릎에 앉혀서 둥기둥기 해드릴게요. 지금 원격 둥기둥기 받으시고요. 이찬혁의 당장 널 만나러 가지 않으면 듣고 3부로 올게요.

0: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예요.
1: 맛있구나.
2: 할아버지, 전 쌀까찌가.
3: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도시. 혼자가 아니니까 함께 안부를 묻습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3부로 왔습니다. 광고 듣고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시작할 거예요. 별밤 3, 4부는 미분당, 현대해상 화재보험, 환인제약,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크마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미분당.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본 거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되나? 데이브레이크가 데뷔하기 전이에요.
1: 그래. 소장봉 사실 만약에 뭐 그 노래를 좀 못하셨으면 그 되게 훌륭한 작사가 이제 작곡가로 프로듀서로 그냥 크셨을 것 같아요.
0: 아,
1: 완전.
0: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네. 그때가 제가 딱 데뷔하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였거든요. 그래서 무명생활이 좀 길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때 제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썼던 노래인데.
1: 아, 그래서 이렇게
0: 그 노래가 벌써 한 20년이 지나서 이 참가자 학생이 불렀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가 이제 딱 뭔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이 고등학교를 다닌대요. 예고를. 그러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힘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부르는데 너무 깨끗하고 또 깨끗하지만 또 파워풀하게 불러줘가지고 좀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뭉클했어요.
1: 이런 노래 하나 써놨다라는 거는 진짜 세상에 유의미한 일인 것 같아요. 이 노래 신청하면서 사연 주시는 분들은 사연이 다 좀 그래요. 이 노래 때문에 좀 버텼다. 뭐 어떨 때 꼭 듣는다. 이런 자양강장제 노래.
0: 네. 너무 감사하죠.
1: 예. 자, 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드디어 ONL 원나잇 라이브죠. 네. 데이브레이크의 소극장 라이브 콘서트 세 번째 공연 선예매 티켓팅하는 날이에요.
0: 네네.
1: 많이들 와주셔야죠.
0: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예매 절차가 조금 뭐가 좀 더 있는데.
1: 아, 그래요?
0: 그 절차를 잘 따라오시면 내일 누구보다 빠르게 티켓을 구하실 수 있다.
1: 아, 뭐 복잡해요?
0: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1: 또 저 같은 약간 또 중년 사람들 잘 따라가지 못하게 돼서 곤란해요.
0: 그 데이브레이크 SNS 보시면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선곡 대결로 들어가 볼게요. 네. 참여 방법부터 알려주시죠.
0: 이나 씨와 제가 하나의 주제로 세 곡씩 준비하고요. 부엉이들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천곡을 틀 수 있는 건 승자뿐이니까요. 1, 2라운드 대결을 거치는 동안에 원석 이나 중 더 좋은 노래 가져온 사람의 이름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 문자 투표만 유효합니다.
1: 패자는 코너 끝인사도 못하고.

0: 저의 첫 번째 추천곡으로 성시경의 10월에 눈이 내리면다라고 써야겠네요.
1: 내렸다.
0: 내렸다.
1: 이미.
0: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
1: 그러니까 6개월이 눈이 오는 거예요, 강원도는.
0: 와, 이제 눈 부자군요. 아, 네. 그리고 항상 우리 부엉이들이 이거 네. 저보다 더 잘 챙겨주세요. 제가 2004년이 아니라 2003년 데뷔래요. 2003년 10월 16일 데뷔라 이번 주 금요일이 제 데뷔 23주년이래요.
1: 아.
0: 아, 진짜.
1: 본인이 왜 데뷔를 이렇게 몰라요?
0: 근데 저는 데뷔가, 이게 가수들은 이제 데뷔일이 좀 유의미하지만, 아. 작사가 좀 데뷔, 아무튼 대체 데뷔 23주년이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굉장한 고인물입니다.
1: 네.
0: 4998님 문자 소개해 주시죠.
1: 원성님은 오늘이 대학가요 제 데뷔 31주년인데, 어? 별밤과 함께 하네요. 축하드려요.
0: 굳이 대학가요제 데뷔를 콕 짚어주셨어요.
1: 뭐, 30년.
0: 진짜 그때 최연소, 4생가로 출전하셔서 아직도 기록 아무도 깨지 못했는데요.
1: 네.
0: 아장아장 걸어 나와서 노래 명창이었던 그 영상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 천재소년이었죠.
0: 완전요.
1: 4세에 대학을 입학했다.
0: 네, 여러모로.
1: 어마어마합니다.
0: 자, 이원석 씨 첫 번째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곡은 박주원의 10월 아침이라는 곡인데요. 피처링 윤신혜.
0: 심상치 않네요.
1: 윤신혜 선배님이 피처링을 하셨습니다.
0: 네.
1: 제가 이 노래를 솔직히 이번 선곡을 하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윤신혜, 네. 그 당시에 제가 윤신혜 선배님의 노래를 들을 때는 어린 마음에 좀 무서웠어요.
0: 저도요.
1: 카리스마가 너무 넘치셔가지고.
0: 저 한영애 씨랑 투톱으로 무서웠어요.
1: 그러셨어요? 네. 근데 아무튼 이 박주원 씨가 10월 아침이라는 노래에 윤신혜 선배를 섭외해서 노래를 부르게 만듭니다.
0: 박주원 답네요.
1: 근데 20시 기타리스트 아닙니까? 네. 박주원 씨가. 이게 아마 정규 40인가 2010몇 년도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딱 한 번 쭉 들었거든요. 두 번은 못 듣겠더라고요.
0: 왜요?
1: 가슴이 너무 아파요.
0: 아...
1: 가끔씩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0: 있어요.
1: 이게 그냥 적당히 슬프고 뭐 아프고 이게 아니고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0: 그 제가 다음에 추천할 곡이 그래요.
1: 아, 그래요? 그럼 오늘 둘 다 아주
0: 어떡하지?
1: 난리
0: 오늘,
1: 나겠네요.
0: 여기 산소량이 좀 모자라지겠는데요? 네. 스튜디오 아니?
1: 10월은 그런 날인가 봐요. 그런 달인가 봐요.
0: 그런가 봐요.
1: 뭔가 사람의 마음을 좀 이상하게 만드는
0: 맞아.
1: 그런 달인가 봐요. 근데 이 노래는 곧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이제 나이가 좀 황혼을 지나서 뭔가 이제 뭔가 세상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것이었구나 삶이라는 게 이런 걸 좀 회고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 뭔가 이별한 것들 혹은 이별을 앞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더라고요.
0: 그래서 3년부터 좀 벌써 슬픕니다.
1: 저 근데 윤신혜 씨 선배, 이 윤신혜 선배님의 목소리가 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날에서 약간의 기운이 싹 빠지면서 뭔가 진짜 읍조리듯이 네. 자기 삶을 이야기하듯이 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더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0: 좋습니다. 진짜 윤신혜 씨 목소리, 그 최근 목소리로는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1: 네.
0: 첫 번째 이원석 씨 추천곡이에요. 박주원 피처링 윤신혜 10월 아침.

0: 언제 나온 노래인가요?
1: 2018년? 2018년 이 정도일 거예요.
0: 이원석 씨 덕에 알게 된 노래가 됐네요. 그러면
1: 저도 이 10월이라는 주제 때문에 알게 된 노래예요.
0: 박주현 씨가 보컬리스트들이랑 협업한 곡들은 한 번도 그냥 뭐 무난한 적이 없고 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1: 아, 또 뭐, 누구랑 있었나요?
0: 아이유. 아. 물론 거긴 거의 뭐 작곡가로서 참여하신 거고.
1: 네, 네.
0: 차백호 선생님이라도 하지 않았나요?
1: 그건 좀 찾아봐야겠는데요.
0: 그래요? 아무튼 제가 박주현 씨 너무 좋아해서 네. 저희 라디오에도 게스트로 와주신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방랑자.
1: 아, 방랑자.
0: 아, 좋은 예술이잖아요. 자, 유명희님 집중하게 만드는 목소리와 노래네요. 처음 들어보는데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야겠어요. 곡명 다시 알려주세요.
1: 곡명은 10월 아침이라는 노래입니다.
0: 명희님 저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저도 이거 플레이리스트 넣어야겠다 했거든요. 네.
1: 자세히 들어보시면 가사가 진짜 좋아요. 가사가 좀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쁨도 슬픔도 넘치는 사랑도 잠시만 머무는 것. 이게 그리고 뭐 당신은 정말 뜨겁게 사랑도 하고 막 너무 기뻐도 하고 절망에 빠져가지고

0: 그러면은 1분 만에 지금 뚜껑을 연 것과 지금 다름없어서
1: 아, 분석이 너무 명징합니다.
0: 아, 제 컵라면의 비유가 아니, 분석이요.
1: 그죠?
0: 너무
1: 분석이.
0: 맛이 없는 그 라면을 스프가 국물에 채 풀어지기도 전에 들이키는 어우 그 무슨 맛이죠?
1: 네, 그 숟가락이 우리 4부로 돌아와야 돼요.
0: 돌아올 거예요. 네. 2라운드 시작할 거니까 다들 착석해 계시고요. 저희는 잠시 오겠습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영업합니다. 시즌 4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선곡 주제는 바로 10월입니다.
2: 10월.
1: 자, 이제 저희 두 번째 추천곡 소개해 드릴게요.
2: 네.
1: 저는 이름값 하는 가수입니다. 베리 매닐로우의 When 네. October Goes.
2: 어떤 이름값? 말씀하신 거예요?
1: 이름이 너무 네. 약간 베리베리 멜로우 느낌 나지 않나요?

0: 저의 두 번째 추천곡으로 베리 매닐로우의 When October Goes 듣고 왔습니다.
1: 좋네요,
0: 너무
1: 정말.
0: 분위기 있죠? 9633님, 진짜 대장부엉. 베리 베리 매니 매니 멜로다. 그리고 이 느낌 정확하게 짚어줬어요. 베리 그리고 매니 그리고 멜로우가 들어가 있는 성명이라는 거죠.
1: 아, 10월에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0: 10월은 약간 이별의 계절 아닌가?
1: 이별이 다시 떠오르는 그런 계절, 달 아닙니까? 말이 왜 이렇게.
0: 무슨 일이 생긴 거죠? 노래 젖어 계셔서 그런 것
1: 지금
0: 같은데.
1: 약간 두 곡을 연타로.
0: 예.
1: 진짜 두드려 맞은 느낌이에요.
0: 진짜 약간 잊혀진 단어들이.
1: 예.
0: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많은 것들이 잊혀진 탓일까요?
1: 다음 추천곡이죠.
0: 예.
1: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들고 왔습니다. 네.
0: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1: 이게 1982년도 발표거든요.
0: 아, 그니까 나는 82년도에 들은 건 아니겠죠.
1: 그렇겠죠.
0: 근데 여의도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걸로 보아 유치원 때입니다. 저는 특히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1: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0: 그 부분에서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던 사무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기인데. 사무치는 아기였어요, 저. 왜냐면 이원석 씨도 4세 때 대학가요제 나갔었는데.
1: 예.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0: 예, 예, 예.
1: 아무튼 뭐 떡잎부터 달랐구나. 대장부.
0: 우리는 달랐어. 예. 예, 예.
1: 아무튼 이 노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0: 그 당시 80년대에는 조용필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조용필의 시대에 살짝, 살짝 쓱 들어간 가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용입니다.
1: 그래요? 그때 약간 용자가 들어간 분들이 강했나?
0: 어, 그러네.
1: 김범용 씨도 계시잖아요.
0: 그렇죠. 네. 이름을 바꿔야 되나?
1: 어, 이용석. 이원용?
0: 이원용.
1: 아니, 안 돼,
0: 안 돼. 안 돼,
1: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아, 그건 너무 안 좋은 사람이에요.
0: 좋지 않아요. 아무튼 그 당시에 그래서 뭐 거의 조용필,

중에 더 좋은 노래가 좋은 사람 이름 써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이원석 씨의 두 번째 추천곡입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그 노래를 듣고 굉장히 좋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추천곡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10cm의 10월의 날씨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0cm의 넘버 중에 하나입니다. 저를 뽑아주신 분들 중에 10분께 선물 드릴게요. 패자의 추천곡은 별밤 인별그램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제 추천곡 10cm의 10월의 날씨 들으면서 오늘의 선곡 대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0월 14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네. 119호님이요. 오늘 별밤에서 나온 노래에 엄마와 아빠가 추억에 젖어 함께 듀엣을 하시네요.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일까. 제게는 오늘이 잊지 못할 10월의 밤이 될 것 같습니다.
1: 진짜 잊혀진 계절도 그렇고 아까 그 베리 매니로 베리베리 매니매니 멜로우 함 그분 노래도 그렇고
0: 맞아 맞아
1: 추억이 많으실 거예요. 그 노래들은 정말
0: 그러셨겠다. 네. 오늘 클로징 사연으로 행복한 풍경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 알트블룸의 옥토벌 아이스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사이버 폭력 신고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국번 없이 117로 신고해주세요. 전화가 힘든 상황일 때는 샵 0117로 문자 상담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 자료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로 신고해 주세요. 명예훼손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침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가해 학생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신고 시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없는 학교 생활을 위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3: 홍시 맛이 났는데 어찌 홍시라 생각했느냐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2: 대한민국 사람 10명 중 4명은 이 만화를 보며 자랐죠. 그리고 대한민국 청취자 10명 중 4명은 이 라디오를 선택했습니다.
4: MBC,
5: MBC,
6: MBC 라디오,
5: MBC 라디오.
2: 26년간 청취 점유율 1위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월 14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이클립스의 Run Run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6436님께서 이 노래 커버 무대 하던 텔디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전이네요. 와, 맞아요. 2년 전에 저희가 Run Run을 커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여러분? 자, 어제 또 킥플립에 우리 동현 씨가 저의 노래 More Than Enough를 한 소절 불러줬잖아요. 그때 저의 데뷔 초 모습도 생각이 나면서 엄청 감동을 세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야겠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요. 저도 데뷔 초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덜덜 떨면서 선배님과 이제 뭔가 듀엣? 듀엣이라고 하나? 선배님 노래를 한 소절 불러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새록새록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DJ 자리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요. 김유정님께서 텔디 옷 귀여워 거북이 같아. 오늘도 화려하게 입어볼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가볍게 덜어내볼까 해서 간단하게 예쁜 후드 집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괜찮은가요? 제가 봤을 때는 퍼컬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하얘 보이거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죠. 0109님께서 텔디 어제 친친 오랜만에 봤는데 진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성장이 빠르네요. 부러워요. 왜 오랜만에 보셨죠? 중간에 뭐 하셨나요? 중간에 오늘은 중간에 빈 시간 여러분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저의 실력이 성장한 모습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는 빠지지 말고 다 정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632님께서 에어 기타 치는 테일이 보니까 친친해서 진짜 기타 치는 모습 보고 싶어요. 준비가 된 모습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718님께서 테일디 오늘 엄청 잘생기셨네요. 앞구르기하고 봐도 잘생김, 뒷구르기하고 봐도 잘생김, 내 기준 내가 본 모든 라디오 DJ 중 제일 잘생김, 세계 1등 미남 김태래 DJ님 오늘도 미모 열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짧아서 만족을 못했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 길이면 제가 딱 이제 목이 아프기 딱 직전이었어요. 이 정도 길이 딱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벅찰 정도로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 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오후 3시에 그냥 방 의자에 앉아서 딱 배달 어플 켜고 첫 끼를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끼는 저는 항정 수육을 먹었고요. 수육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지금 하라고 쳐주셨는데 배가 고픈 시간이죠, 여러분. 여러분 수육 드세요. 수육 맛있습니다. 이어서 6436님께서 낮 3시에 원루했어요. 원루. 갑자기 추워져서 옷을 사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옷을 쇼핑했어요. 근데 아직 마음에 드는 옷을 못 골랐어요. 저도 옛날에 연습생 때 평가 볼 때 의상을 저희가 샀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으로 옷을 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 구매를 했는데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오프라인으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저의 취향이었고요. 3406님께서 셋산이신데요. 오늘 셋이는 둘째 조카와의 첫 만남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난 걸 축하해, 유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아이고 귀엽겠다. 키위다, 키위. 키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애기들 머리가 키위 같아가지고. 우리 조카 나중에 아이돌 할래? 4316님께서 이분도 새싹이신데요. 오늘 남편이랑 반차 쓰고 놀이공원 갔습니다. 소풍철이라 학생도 많았어요. 오랜만에 놀이동산 너무 즐겁고 날도 좋고 행복한 하루였어요. 소풍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차 쓰고 놀이동산 간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분과 행복한 시간 오래오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416님께서 저는 3시에 드럼 수업 듣고 있었어요. 오늘 연습한 노래는 백인이었어요. 밴드부 출신 텔디, 혹시 드럼도 쳐본 적 있나요? 이게 밴드부의 국룰이 있죠. 다른 악기나 보컬 친구들이 드럼 치는 게 신기해서 다들 와서 이게 기본 박자에 둥치타치, 둥치타치 이것만 치는 그런 것만 해봤죠. 예. 드럼 치는 김태래, 여러분 어떠신가요? 멋있겠죠? 1345님께서 저는 3시에 친구들이랑 낮술했어요. 오랜만에 일찍 퇴근했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아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떨었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왔는데 일찍 퇴근해서 먹는 바람에 혈스 맞아도 좋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텔디는 혈스가 오면 어떻게 이겨내나요? 와우. 와우. 이게 뭐야? 아니,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는 2000칼로리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플레어유의 너의 계절이 찾아와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공개된 곡이죠. 플레어유가 더 성숙해진 미니 2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타이틀곡 너의 계절이 찾아와는 사랑을 처음 마주한 소년의 감정 변화와 성장을 그렸다고 합니다.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올 무대도 많이 챙겨봐주세요. 8029님께서 플레어 유에도 테레의 07 동생 있잖아요 라고. 아 맞아요. 노래를 정말 사랑스럽게 하는 우리 우진 친구가. 63님께서 저는 오후 3시에 친구랑 초코 왁부 헌항시에 사 먹었어요. 텔디도 먹어봤어요? 저는 휘낭시인가요? 저는 저렇게 어려운 걸 못 먹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이거? 그 제목이 어려운 걸 못 먹어요. 네. 그래서 뭐지? 그 심청당? 뭐지? 그 찹쌀떡? 요즘 유행하는 거. 그 브랜드죠? 맞죠? 맞죠? 그것도 너무 어려워서 아직 못 먹어봤고.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운 걸 아직 아 또 틀렸네 심지어. 네. 나 다 아시죠? 네. 어려운 건 아직 트라이를 안 해봤다. 홍세빈님께서 저는 오후 3시쯤 실용음악과 실기를 딱 마치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텔디도 실음 입시를 했는데 그때 얘기 풀어줄 수 있나요? 얘기해준 적이

누웠다 눈을 떴는데 애들이 다 갔어요, 집에. 그래서 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았던 친구들. 그래서 학교 가서 뭐라 했었습니다. 왜 두고 갔냐 했더니 너가 연기하는 줄 알았대요. 네, 저는 그랬었습니다. 옛 생각이 나네요. 1938님께서 3시에 학교에서 자습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가 시험인데 너무너무 긴장돼요. 텔디는 긴장될 때 어떻게 하나요? 저도 긴장이 돼요. 전 어제도 긴장을 했는걸요. 저도 어제 그 친구분들, 그 킥플립 분들 노래 부를 때도 아주 손을 발발 떨었기 때문에 긴장이 될 때는 그냥 몸으로 즐기고 망했다 싶으면 아쉽게 된 거지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긴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김유정님께서, 아니 텔디 웃다가 웃기다. 그럼 로제 마라 닭발은 어떻게 먹었는데 이름 안 어렵나? 안 어려운데. 아니 너무 뭔가 잘 맞잖아요. 로제 마라 닭발 이렇게 딱 워딩이, 액센트가. 물론 저한테 잘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7189님께서 텔디 어릴 때 얌전한 편일 줄 알았는데 평범한 리틀 몽키 어쌔신이었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이거 캐릭터긴 한데 제 자신을 그 소닉이라 불렀어요. 제 자신을. 아 그래요? 소닉이라고 불렀는데 왜냐면 그때 애들끼리 막 달리기로 아파트 단지를 막 엄청 빠르게 뛰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예, 저 그래도 열심히 잘 달렸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 중학교 때, 운동회에서 하는 거, 개주인가? 아, 개주죠. 저 개주 막 두 명 잡고 1등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저 잘 달립니다. 증거가 있나? 아, 그때는 영상이 있었는데, 아쉽다. 하, 그때 막 축구화 신고 뛰고 막 그랬었는데.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취향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낭만을 채워오셨을지 궁금한 낭만보이 손동표 씨와 함께 할게요. 환영 인사,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1: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존중 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은 꿀친들의 좋아요를 잔뜩 모아보는 시간인데요. 그 세계에 영업당할 분 모셨습니다. 낭만보이 선동표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친친의 영원한 낭만보이 동표입니다. 반갑습니다.
1: 와우.
2: 네.
1: 되게 으라샤샤. 좋은데요.
2: 네. 그래가지고.
1: 잘 지내셨어요?
2: 네, 또, 네. 3주 동안. 네. 그니까요, 3주 동안 너무 잘 지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데뷔하고 생겼어요.
1: 아, 진짜?
2: 데뷔하고 활동 조금 하다.

0: 찾아보니까 생겼어요. 어느 한 뮤직비디오를 찍다가 먼지가 너무 많았는데 그때 이후로 갑자기 코가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1: 오.
0: 먼지 알러지도 생기고.
1: 아, 먼지 때문에. 네,
0: 그러면서 비염이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1: 아프지 마세요.
0: 네, 아프지 마세요.
1: 제가 아파요.
0: 아, 그래요? 네. 약간 더듬었는데, 지금 살짝 말을.
1: 죄송해요.
0: 우리 꿀친들이었나?
1: 아, 맞아요. 그
0: 우리 네. 꿀친들도 아프지 마시고.
1: 아, 그럼요. 네, 아프면 안 됩니다. 챙기시고. 서울대를 가셨더라고요.
0: 맞아요. 제가 행사 때문에 서울대를 잠깐 갔다.

0: 네. 성숙해졌다.
1: 아, 성숙해졌다.
0: 약간 우리가 좀 섹시미가 생겼나 보다.
1: 난 인정해.
0: 난 인정이 안 돼?
1: 아니, 넌 너무 귀여워.
0: 아, 머리 자르고 와서 그래, 이거.
1: 너 지금, 나는 약간, 지금 약간 육각형 같은데, 넌 지금 그냥 원형 같아, 이렇게.
0: 아, 약간, 너는 좀그 두부의 모서리 부분이고, 나는 약간 그 순두부처럼 불어 터졌다라는 그런 말인 거지. 그치?
1: 아, 그게 아니라.
0: 오케이, 오케이.
1: 표현이 강렬하시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짓궂어졌네요, 제가.
1: 그러니까요. 저희 원래, 근데 저희 친친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 저희 원래 이렇게
0: 맞아요.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아이브의 Either Way. 오.

0: 어제 내가 왜 이걸 먹고 싶어 했을까? 별로 안 땡기는데? 이러고 이제 다른 거 먹고. 좀 그런 편인데, 입맛을 좀 찾아드리려면은 좀 실패 없는 맛잘알 조합을 추천해드려야 되는데, 있어요, 텔디?
1: 일단 저는요, 저는 쫄면에, 치즈김밥 싸먹는 걸 좋아해요.
0: 아, 치즈김밥을 좋아해요?
1: 네. 치즈김밥을 쫄면에 싸먹으면, 네. 배고프다, 큰일 났다. 그 쫄면과 치즈김밥의 치즈의 맛이 네. 중간중간 느껴지거든요. 그때 합이 진짜 좋습니다.

0: 살아남과 건강 증진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와 재활 복지용품들이 선보이는 홈케어 재활 복지 전시회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인생을 눈부시게 하는 본 전시회 많은 참관 바랍니다. 위엑스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졸업에서 온 친한 친구 파워의 플레이버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김여준님에게 우리 맛잘알 꿀친들이 다양한 음식들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121님께서 가을이니까 샤브샤브, 전골, 칼국수, 새우소금구이, 간짜장, 양념갈비 등등 추천합니다. 사진 첨부는 제가 배고파서 못하겠음.
3: 아니, 근데 다 너무 맛있는 음식들로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어요.
2: 큰일이네요.
3: 네, 우리 네. 우리 또 8819번님이 입맛이 집 나가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고 요즘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철이래요. 두 분 회 좋아하시나요? 와, 회 좋아하세요?
2: 저 회 환장하죠.
3: 아 진짜?
2: 저 찾아다니면서 먹으니까.
3: 진짜?
2: 네, 회 안 좋아하세요?
3: 저 회를 못 먹어요. 저는 근데 흰살 생선 같은 네. 비리지 않은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2: 아~
3: 광어 같은. 광어, 오징어 뭐 이런 좀 아예 안 비린 거.
2: 어, 지금 이제 곧 방어철인데.
3: 아, 방어 또 좋아하죠.
2: 아, 방어 좋아요?
3: 방어 좋아하죠. 아,
2: 뭐야?
3: 어, 네, 좋아요. 이런 회도 너무 맛있죠.
2: 회 너무 좋아요. 네. 2899님께서 제발 제발 저 믿고 이거 한 번만 드셔보세요. 크림 차돌 떡볶이.
3: 아.
2: 우동이 기본 토핑으로 들어가 있는데 떡이랑 우동 식감이 약간 대비되면서 너무 잘 어울리고 차돌의 고소한 맛이랑 떡볶이 소스의 맵느가 진짜 환상적이에요. 거기다가 감자채 튀김 이놈 장난 아닙니다.
3: 아...
2: 따로 달라고 해서 바삭바삭 감자채 튀김과
3: 두우버님 진짜 친구합시다.
2: 아, 인정.
3: 어 너무 좋네요.
2: 아, 네. 맛있겠다.
3: 크림 차돌 떡볶이 조합부터가 일단은 맛업업 조합인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네.
3: 그리고 6554번님께서 이런 거는 일단 클래식부터 가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전 달래 된장찌개가 생각나네요.
2: 우와.
3: 아 그죠. 사실 한식이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고
2: 그러니까.
3: 입맛을 갑자기 확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아 된장찌개 먹고 싶다.
3: 좋아하는 한식 있으세요?
2: 저는요 뭐 빼지 않고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저는 약간 있잖아요.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제2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오늘은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분 손동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제일 밝은님께서 헐 근데요 동표군 전날부터 위장 모양이 먹고 싶다 생각하고 잔 그 메뉴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요?
2: 아 저는 위장이 되게 다양한 형태의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30분 전에는 훠궈 모양이었다가 30분이 지나면은 삼겹살 모양이었다가 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라고 하죠.
1: 네.
2: 인생도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 먹방도 타이밍.
1: 아
2: 그렇습니다.
1: 인생이 타이밍이시네요.
2: 그럼요.
1: 오케이 오케이. 네. 타이밍 동표 씨였고요.
2: 네. 2632번님께서 그런데 오늘 테일디 소통 어플에서 진행 무드 있게 한다고 했는데 무드 있는 거 맞죠? 테일디는 근데 엄청 무드 있는 편 아닌가?
1: 어 근데 그거 초반에 그랬고 이제 저도 내려놓기로 했어요.
2: 어 진짜?
1: 네.
2: 아니 왜냐면 아까 저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와 이렇게 막 엄청 환하게 맞이해주다가 딱 들어가니까 친한 친구? 이렇게 들어가길래
1: 아 이
2: 친구가 또 PR오구나.
1: 아주 발성 연습하는 거라서.
2: 아 맞아. 이 와중에도 또 네. 보컬을 신경 쓰는구나.
1: 그래 매번 달라요.
2: 아 역시 매번은 다르다.
1: 감사합니다. 이게 왜냐면 모니터를 제가 항상 쭉 하고 있으니까 여러 이걸 들으면서 아 내 목소리가 이런 데가 좀 아쉽구나 약간 이렇게.
2: 오. 네. 그 혹시 저는 또 아쉬운 데 있었어요?
1: 넌 완벽해.
2: 아 감사합니다. 왜 꿀친들이 꿀친들이란 이름이 생겼는지 알 것 같아요.
1: 어, 왜요?
2: 꿀이 너무 떨어져서 아, 지금 떨어요? 약간 당뇨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매운 당면 필요합니다. 자 다음
1: 한은희님께서 잠깐만요 이거 소개해주세요. 요즘 생새우도 엄청 맛있어요.
2: 아니 새우가 저 원래 생 거 못 먹잖아요. 네. 비린 거 못 먹잖아요.
1: 네.
2: 근데 엄청 비싸고 좋은 집에서 한번 먹게 된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새우 뭐 딱새우 꽃새우 뭐 무슨 독도새우 뭐 엄청난 이런 게 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1: 저는요?
2: 뭐가요?
1: 저는 안 데려가요.
2: 아 근데 저도 누군가가 데려가서 간 거라서
1: 아 네. 그래요?
2: 저도 그렇게 비싼 거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너무 아쉽지만
1: 아
2: 네, 다음에 저희 또 예. 네.
1: 그래도 원래 새우는 약간 네. 초고추장
2: 아 초고추장
1: 아 별로예요?
2: 전 초고추장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그럼 생새우 대 네. 대하새우 하나 둘 셋 대하새우
1: 아 듣기 맞다 어떡하냐 8147님께서 이건 제가 전문이죠. 일단 마라탕을 시키는데 매운 거 잘 드시면 꼭 3단계 매운맛 그리고 무조건 땅콩 소스를 2개 추가하세요. 그리고 마라탕 속 재료 재벌 3세처럼 땅콩 소스에 푹 찍어 드세요. 땅콩 소스를 먹는 건지 마라탕을 먹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럼 진짜 인생 다 가진 기분이에요.
2: 아, 자 여기서 꿀팁 드리겠습니다.
1: 네 꿀팁
2: 라이스페이퍼를 사세요. 라이스페이퍼를 딱 물에 담그고 깔아놓고 네. 거기 위에 이제 마라탕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좋아하는 네. 걸 넣습니다. 뭐 팽이버섯, 뭐 쑥주,
1: 네.
2: 차돌, 고기, 그리고 뭐 그 뭐야 청경채 이런 걸 넣어서 싹 싸말아요.
1: 싸말아요?
2: 네. 라이스페이퍼를 딱 싸서 땅콩 소스에 듬뿍 찍어서 그째로 드시면 진짜 극락입니다.
1: 아, 초고추장.

0: 죄송해요.
1: 마라탕의 초고추장은 좀 그렇지 않니?
2: 근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1: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임효섭님. 아, 저 듣다가 결국 배달 어플 켰습니다.
2: 뭐 드실 거예요?
1: 뭐 드셨는지 이따가 또 알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릴게요.
2: 좋아요. 뭐 드셨는지 알려주시고요. 다들 다 듣기 전에 빨리 시키시고 네. 이번에 우리 꿀친들은 어떤 취향을 가진 분들인지 요즘 어떤 것들에 빠져 계신지 문자 만나볼게요.
1: 네.
2: 박지만님께서 저는 요즘 앱테크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으로 앱테크 하고 있어요. 오. 가끔 공짜 커피 마시는 스워킹도 누릴 수 있고 운동 삼아 걸음수 채울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1: 아 옛날에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 때 약간 어플 잠금 어플 한번 풀면은 막 1원씩 적립되고 아. 그게 막 걸음수에 따라서 막 적립되는데 그게 뭐 한 만 원, 몇만 원 쌓이면은 또 현금으로 바꿔서 쓸 수 있고.
2: 어, 걸음수에 적립 많이 되셨겠어요?
1: 아, 그니까 그거 할 걸 왜 안 하고 있을까? 나 진짜 많이 걷는데. 지금부터라도 해야겠어요. 어,
2: 지금 더 하셔서?
1: 네.
2: 어, 걷다가
1: 엉망잔자?
2: 맞아요. 네. 되실 것 같아요. 네. 엉망장자. 네.
1: 그럼 제가 걸음수로 빨리 부자가 돼서 네. 생새우를 사드릴게요.
2: 아, 좋아요, 좋아요.
1: 자, 좋습니다. 2632번님께서 네. 두 분 혹시 요즘 인기 최고인 먼잡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푹 빠져서 먼잡기만 보고 인형 찾아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먼잡기, 먼지만큼 작은 귀여운 생명체 뭐 이런 건가요?
2: 예, 이게
1: 어쨌든
2: 뭐죠?
1: 그 인형이죠? 아, 뭔가 작고 귀여운.
2: 아, 네. 뭔가 작고 귀여운 것들.
1: 그래, 이거 치이카와 하고 치이카. 있는. 아, 알죠, 알죠. 이 치이카와 파란 색깔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제가 머리를 이렇게 처피뱅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때 팬분들이 많이 닮았다고 해주셨었어요.
2: 걔는 하치와레라는데.
1: 아, 하치와레예요? 그렇구나. 아... 빨간 친구가 치이카와고.
2: 속상하겠다.
1: 아,
2: 네.
1: 어, 아저씨는 이런 거 잘 몰라요. 테일린 알고 있어요?
2: 저는 뭔가 자꾸 귀여운 것들은 저 동표씨밖에 몰라요.
1: 아... 오늘 진짜 왜 이럴까? 쉽지 않네. 야, 너한테 달려있는 그 인형이 아, 더 귀엽다, 야.
2: 감사합니다.
1: 네. 자, 다음 읽어볼까요?
2: 석예리님께서, 저는 F1이랑 해축 보는 거 좋아하는데, 시차가 안 맞아서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잠을 이겨낼 수 있는 꿀팁 주세요.
1: 새벽에 잠을 이겨낼 수 있는 팁. 저는, 네. 그냥 뛰어요.
2: 오, 뛴다.
1: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쿵쾅쿵쾅 말고 이렇게 뒤꿈치만 들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뛰고 네. 아니면은 갑자기 이제 윗몸 일으키기 같은 거 하고
2: 아.
1: 그런 식으로 좀 잠을 깨려고 하는 것 같고 세수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2: 어, 저는 네. 낮잠을 잡니다.
1: 아, 이제 새벽에 잠을 걸 대비해서 아침에 네. 미리
2: 맞아요. 전 새벽에 만약 뭔가를 해야 한다, 낮잠을 잡니다.
1: 아, 진짜 슈퍼 제이다.
2: 그럼요. 재미있게 살아야죠.
1: 오, 좋네요.
2: 그쵸.
1: 저는 그냥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그냥 안 자고 버티다가 다음날 몰아서 자고 약간 이런 편이에요. 네,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네. F1이랑 해축 같은 거 보세요?
2: 아니요. 저 어렸을 때 봤었는데 네. 요즘에는 안 보고 네. F1은 좀 봤었고요.
1: 어, 네. 스포츠는 뭐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기타 치기 바쁘지 사실.
2: 네, 기타 그렇죠? 치고 노래하고 네. 친친 보고 친친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1: 아 네. 지금 그 이 뇌 구조 마인드맵에 친친이 가장 크구나.
2: 그럼요.
1: 아 역시 명예 DJ입니다.
2: 그럼 어떤 무드를 가지고 가야 할지 아, 늘 생각합니다.
1: 그럼 혹시 오늘은 어떤 무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오늘은 약간 사랑스러운 무드?
1: 아 좋네요. 제가 봤을 때는 오늘의 무드는 약간 까르보나라?
2: 아,
1: 살짝 느끼해서
2: 아, 저
1: 김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
2: 약간 나폴리 마피자 약간.
1: 아 나폴리 마피자구나. 아 혈스 와서 그래. 시작 전에 뭘 드셨어요?
2: 아니 제가 진짜 오늘 별로 안 먹었는데 아,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 피자 설기.
1: 아 그러니까.
2: 근데 진짜 한 입만 먹어볼라 했거든요.
1: 네.
2: 한 입에 먹었어요.
1: 아 맛있어요?
2: 맛있죠. 아, 한 진짜? 입만 먹으려 했는데 한 입에 먹었어.
1: 아, 한 입만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 입에 왕 먹었구나. 에이. 아 좋네요, 좋네요. 어, 있었는데 없었어요. 아, 네,
2: 있었는데 그냥, 없었어요.
1: 네, 좋습니다.
2: 좋아요. 계속해서 사연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인지 요즘 무엇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계신지 알려주세요.
1: 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0: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1: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다영의 넘버 원 록스타.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쉴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욱 십자 비맥스 제트점 광고심의필.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5: 이렇게 또 1대1로 하는 거랑 또 다르니까.
6: 그렇죠, 그렇죠. 팀이 나올 때랑 다릅니다.
5: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아요.
6: 네, 자 저희에게 취향 컨설팅을 의뢰한 두 번째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5: 네, 바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번엔 호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대학생 꿀친이에요. 취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인생이 편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요. 노래는 2세대 K-POP, 옷은 무조건 블랙, 카페에 가면 라떼, 영상은 드라마보단 영화. 근데 뭐가 고민이냐? 바로 인간관계예요. 점점 학교에서도 선배가 되고 팀플도 많아지고 알바도 하다 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7: 선배, 저희 찹쌀떡 팝업 갈래요? 완전 핫하던데.
5: 뭐, 무슨, 떡? 떡? 뭐요? 요즘 핫한 거 버터떡? 두종국?
7: 에이, 선배, 장난이죠? 초코 찹쌀떡을 몰라요? 에이, 두정선 몰라요?
5: 정선씨? 정선씨는 누구야? 아, 우리 점장님 새로 오시는구나.
7: 아니, 그러면, 업사이드다운 챌린지는요?
5: 뭐, 사이드 메뉴?
7: 치카와.
5: 치카.

0: 선물로 영화 관람권 그리고 팝콘 세트까지 보내드릴게요.
1: 네, 좋습니다. 7189번님께서 아니 근데 테일디랑 동표님 꽁트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라고 하시는데
0: 저는 사실 제 네. 꿈이 하나가 있어요.
1: 뭐예요?
0: 저는 그런 막 해외 막 애니메이션 영화들에 네네. 더빙을 해보고 싶어요.
1: 아 저도 더빙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0: 저희 나중에 그 주토 땡땡에서 만날까요?
1: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다. 그러네. 우리 친친에서 네. 미리 딱 훈련을 하면서 준비를 해놓고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또 몰라요.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실지.
1: 그러니까요. 네. 우리 앞

0: 몰라요.
1: 거짓말 치지 마세요.
0: 진짜 몰라요. 전 피자 설기도 안 먹어봤다가 오늘 제작진분들이 주셔서 오늘 처음 먹어보는. 진짜로.
1: 다른 건 다 드셔보셨잖아요.
0: 다른 건 두정쿠까, 아, 버터떡까지는 먹어봤어요. 그 이후로는 안 먹어봤어. 잘 몰라요.
1: 두정선 씨 안 드셨어요?
0: 아, 그거는 먹어봤다. 근데 그거는 사실 사람들이 선물을.
2: 모르는데.
1: 우리 둘 다 유행 민 잘 모르는데요.
0: 네. 저희도 사실 트민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요.
1: 아, 요즘 유행인 게 있대요.
0: 뭐요?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0: 아, 그 또 굉장히 핫하더라고. 맞아. 너무 핫해서 그 MBC 라디오 주파수가 터졌대요. 어떡해?
1: 너무 훈훈하잖아.
0: 그니까.
1: 아, 이 친한 친구에 오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갈 수 있고요.
0: 네. 근데 호두님, 친한 친구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유행을 알게 되실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0: 진짜. 이거는 사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많이 오시는 또 게스트분들이 다들 네. MG시고.
1: 아, 맞아요.
0: 또 한창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유행을 엄청 잘 아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퇴근하실 때 라디오만 들어도 유행은 다. 알 수 있다.
1: 네, 무슨 저희는 은퇴한 사람처럼 말씀을 하시네.
0: 어쨌든 그렇고,
1: 네.
0: 근데 사실 이런 유행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 취향이 좀 확고하다는 사람인 것 같다. 확고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1: 네.
0: 저는 그래도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유행을 좀 알긴 해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SNS로 좀 유행을 많이 살펴보는 편인 것 같아요.
1: 아...
0: 그래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1: 저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0: 네.
1: 그 왜 스파이더 땡 챌린지 안 했어요?
0: 아, 그거 한참 유행하더라고요.
1: 네.
0: 스파이더 땡 쪽에서 코스튬을 안 보내주셔서 그냥 안 했는데.
1: 아, 그거 본인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저는 그게 다 그건 줄 알았어요. 막 해시태그도 되어 있고 그렇길래 아, 이 광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1: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네.
1: 잘 어울릴 것 같았는데.
0: 아, 진짜. 네. 코스튬을 한번 사볼 걸 그랬어요.
1: 제가 팬이잖아요.
0: 아, 감사해요. 저도 제로즈.
1: 좋아요, 좋아요.
0: 네. 자, 어쨌든, 그런 SNS나 짧은 영상들을 많이 좀 보시면은, 네, 유행을 좀 알긴 하다. 알 수는 있다.
1: 그쵸.
0: 네.
1: 저희도 열심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같이 노력해요, 호두님.
1: 노력합시다. 자, 여러분도 이분에게 요즘 유행 추천해주세요. 노래 듣고 와서 소개해드릴게요. NCT UC의 아이스파이. 아이스파이.

0: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리고 또 한은희님께서 요즘 튀김 샌드라고 식빵 튀긴 거 안에 토핑 넣는 그런 것도 팝업으로 많이 한대요.
0: 이게 뭐지?
1: 튀김 샌드, 식빵을 튀겨서 그 안에다가 토핑을 넣는 그런 팝업이 있나 봐요.
0: 아, 맞아요. 아, 이거 맛봐야 되는데. 이런 건 또 먹어봐야 맞아요. 유행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유행이지? 약간 이거를. 얘도 이름이 좀 어렵네요.
1: 그러니까 튀김 샌드. 조스 받으시지 않아도 된다.
0: 근데 MZ시잖아요.
1: 우리 MZ잖아요. 아,
0: 저는 MZ.
1: 아, 저도 MZ.
0: 아, Z?
1: 네,
0: 아.
1: 네. 저희 동갑이에요?
0: 아, 그쵸. 몇 월생이셨죠?
1: 저는 9월생입니다.
0: 아유.
1: 7월생?
0: 네, 형이라 불러요.
1: 아이고, 두 달. 아유, 두 달. 그래요,
0: 자,
1: 형.
0: 죄송해요. 네. 우리 동표동생. 자, 호두님,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도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친친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주세요.
0: 어, 동표씨.
1: 네.
0: 우리 이제 헤어져요.
1: 아. 너 무슨 헤어지자 말을 이렇게 라디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았니? 아니, 너무 고전적인 이미지 또.
0: 그러니까.
1: 속상해.
0: 자, 이제 저희 헤어질 시간이래요, 동표 씨.
1: 네.
0: 아쉬우니까 코너 끝곡도 동표 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게요. 요즘 동표 씨의 취향 저격인 곡 하나 선곡해 주시면요.
1: 네. 요즘 저의 취향 저격 곡은요,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이라는 곡인데요. 제가 밴드 사운드 곡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또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면에서 요즘 저의 취향을 아주 저격한 곡이라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네,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활기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그럼 윤마치의 휴먼 메커니즘 들으면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1: 가만히 있어보자. 테레랑 테레비 볼래? 테레랑 퀴즈 풀래? 퀴즈 푼다고? 안 봐도 비디오지.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

어떡하지? 뭐라는 거야? 괜히 이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1번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키키의 딸기 게임.

나는 요즘 말 그대로 캥거루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 조금 부끄럽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고 또 챙기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생각보다 힘들지만 그래도 새로 꾸밀 나만의 공간을 떠올리면 설레기도 한다. 이 설렘은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짐을 정리할수록 예상하지 못했던 마음도 자꾸 따라온다. 이것도 부모님이 해주셨던 거구나. 이런 것까지 다 엄마 아빠가 신경 써줬던 거라고? 너무 익숙해서 미처 몰랐던 세심한 손길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조금 덜컥한다. 이 독립 맞는 걸까? 홀로서기를 앞두고서야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가고 있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옥상 달빛의 어른이 될 시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이은진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참 이게 독립이라는 게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순간인데요. 나 혼자 이제 자리를 잡고 뭔가 짐을 풀고 뭘 할 때도 항상 아 이거 부모님이 해주셨었는데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곽혜원님께서 엄마 아빠가 잠깐 시골에만 내려가도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딨어? 아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그 익숙함이 참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하는 느낌? 사연자님 파이팅입니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파이팅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아직도 아빠한테 전화하면 아빠 한숨 쉬시면서 아 했다.

0: 라고 부모님께 전화를 많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전화 자주 드리는데, 저도 근데, 저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를 좀 자주 하는데, 전 자주 모르는 게 많은가 봐요. 저도 전화해서,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어?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시거든요. 이런 제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여쭤볼 때 전화를 자주 드립니다. 그럴 때 말고도 여러분, 사랑 표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074님께서 저는 반대로 지금 거의 5년간 자취하다가 다시 엄마품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계속 혼자 살다가 다시 또 같이 살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물론, 엄마 사랑합니다. 아, 이것도 혼자 살다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는 저는 아직 경험을 못 했는데 이게 또내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찐친과 함께해요. 이 주인님께서 지금 하는 이 대화, 다큰 성인인데 집 인간미 있죠? 3657님께서 저는 독일에서 왔는데 거기는 보통 일찍 독립하거든요. 저도 19살에 대학 들어가면서 처음 자취를 시작했는데 첫날 혼자 자취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빨래 분류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물어보곤 했거든요.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했고, 혼자 살면서 새로 배운 것도 정말 많았어요. 사연 보내신 분도 처음이라 그렇지, 금방 잘 해내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와우. 예, 너무 꿀팁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외롭고 슬프더라도 난다 그것을 이겨내고 어느 순간 자신감 있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을 볼수 있을 겁니다. 꼭 용기를 가지시고 아시겠죠?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응원한다는 사실 알고 있어주세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은지님에겐 친친해서 열대야 말머리 달고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릴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잠시 후 FM 영화 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 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인데요. 또 여러분 목요병이 생기시겠구나. 저도 목요일이 늘 허전한데 우리 그래도 월화수 친친해서 항상 보니까 여러분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서로 여가 낭만을 즐기다가 우리 또 다음 주에 월화수에 또 만납시다. 아시겠죠? 0799님께서 아니 테디님 해명 필요합니다. 재배원 멤버들이랑 뛰면 달리기 맨날 꼴등하던데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헤어가 망가질까봐 제가 헤어 망가지는 걸 안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머리가 바람을 못 받게 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약간 중력 없이 이렇게 뛰는 거. 계단 내려 좀 날씨 좋으니까 남은 한 주 바깥에서도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뭐 하면서 보냈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주세요. 물론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의 끝곡 해리스타일스의 Falling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김수정,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려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진아!
1: 응?
0: 넌 혹시 진?
1: 역시 사랑?
0: 야! 아, 이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게.
1: 그럼 언니 뭔데?
0: 나?
1: 응.
0: 나는 용서.
1: 언니.

0: 바흐의 곡이죠.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오늘은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장면은요. 영화의 주인공 주인이가 친한 언니 미도와 함께 실개천 옆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남들한텐 쉬운 것 같은데 나한테는 어려운 거. 그게 주인이에게는 사랑이고 미도 언니에게는 용서라는 이야기. 근데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더 힘든 미도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이의 표정까지 머릿속에 그려지셨나요? 좀 걱정인데요. 지금 미니 게시판 혹시 사용하시는 분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걸 미리 알고 보기보다는 영화를 일단 보고 나서 더 많은 걸 알아가는 게 어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땡플릭스에 올라와 있고요. 부산영화제 기간에 열리는 오래된 영화 시상식이 있죠. 부산일보에서 주최하는 부일영화상. 이번 36회 부일영화상 작품상이 바로 이 세계의 주인. 여우주연상은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 이주인을 연기한 서수빈 배우였습니다. 아직도 덧할 상이 남아있었나 싶었는데 아 맞다 부일영화상이 남아있었지 하는 생각했어요. 역시 받을만한 영화가 받았다 싶었고요. 아직 이 영화 안 보신 분들 이제 OTT로 집에서 보실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올 때 세계의 주인의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의 가을을 조금 다른 색깔로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요.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열은 안 나거든요. 근데 목이 좀 잠겨서 오늘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대신 좋은 음악 많이 골라볼게요. 뭔가 좀 가을가을한 노래들을 그런 음악들을 듣고 싶은 날 아닌가요? 오늘 첫 곡, 바흐의 곡도 뭔가 좀 가을에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 3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10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힘들고 우울할 땐 손가락을 봐. 그리고 한 손가락 한 손가락 움직여. 그럼 참 신비롭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어.
3: 손가락을 움직여서 신청곡을 보내보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최승현 씨, 러시아 모스크바에 살 때 김세윤님의 FM 영화 음악을 듣곤 했지요. 시차가 6시간이니 보통 저녁 6시쯤에 이 방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반을 사서 들은 노래, 크래쉬라니. 아니, 새벽에 데스메탈이라니. 히읗, 히읗. 아, 제가 가끔 좀 센 노래도 틀 때가 있는데, 그날 딱 어떻게 라디오를 켜셨네요. 크래쉬의 음악과, 그리고 메가데스의 음악을 이어서 들려드리던 날,

오늘은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연주로 준비해봤습니다. 차이코프스키 10월 가을의 노래. 네, 이게 드라마 봄날의 왈츠에도 쓰였고요. 단편 영화 끈에 쓰인 곡으로 알려져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정영돈 씨가 시나리오 쓰고 박성광 씨가 연출한 그 단편 영화가 맞는 것 같거든요. 끈? 그 영화의 사운드 트랙으로 아예 이 차이코프스키의 곡이 따로 발매가 되어 있기도 한데 오늘은 임윤찬의 버전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끈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더 있어서 그 영화가 맞는지는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의 피아노 곡에 이어서 오프닝의 바흐에 이어서 차이코프스키의 곡까지 한 번 더 들어봤고요. 지금 막 들려드린 곡의 제목이 어텀송, 가을 노래거든요. 이제는 그래도 가을이라고 부를 만한 계절이 아닌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가을인가 보다 했는데 그 뒤로 다시 기온이 올라가서 좀 머쓱했거든요.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적성의 위성, 그곳에도 가을이 있을까요? 워터민 가니메데. 아,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 노래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제 8요일 사운드트랙에서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 마마 라플리 벨리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제 8.5.1 사운드 트랙에서 마망 라플리벨 듀 몽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엄마 루이스 마리아노의 노래로 시작해서요. 우리 영화죠. 시라노 연애 조작.

지금이 제철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노래 영화 ING에서 이승열의 기다림

제가 매일 목 상태가 안 좋았으면 좋겠죠. 그죠? 말 많이 안 하고 좋은 노래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아, 바로 이런 노래들이요. 이승열의 기다림, 영화 ING, 그리고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영화 건축학개론, 그리고 이소라의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세자매. 오늘 많이 들어두세요. 이번 주 매직아워 스페셜에 일요일 밤, 그때는 또 센 거 많이 나갑니다. 센 거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잔잔한 거 일요일에는 못 들으니까 오늘 많이 들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매직아워 스페셜에 김신의 음반가게에서 소개했던 음반이 위핏이었죠. 위핏 음반에는 안 들어갔는데 영화에서는 아주 멋지게 쓰인 곡이 있어요. 바로 이 노래 라디오에 듭니다. No surprises.

마지막 곡은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영화 위대한 유산 사운드 트랙에서 모노의 라이프 인 모노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love you till kingdom come.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 문화 제2 FM 방송입니다. HLAW FM. 여러분의 안동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메가헤르츠 여러분의 안동문화 JEFM 방송입니다. HLAWFM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는 편성의 허환구입니다. 여러분의 안동문화 방송은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보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안동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여진은 더는 안전하게만 여길 수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지진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지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천장이나 높은 곳에는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가스나 전기 배선 등은 자주 점검해줍니다. 또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전기 전원과 가스를 끄고 견고한 곳으로 머리를 보호한 뒤 튼튼한 가구 밑으로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대피합니다. 실외라면 최대한 몸을 가려서 보호한 뒤 공터 같은 안전한 장소에서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순간에는 당황하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적절한 판단이 어려운데요. 평소에 행동 요령을 익히는 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겠습니다.

0: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이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제 자이 1833-3367 GS건설.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환경을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폐기물에 묻은 이물질, 음식물은 깨끗이 헹궈서 비운 후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묻어있는 물품은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라벨, 뚜껑 등 다른 재질의 폐기물은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여러 재질이 섞여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세 번째, 스티로폼은 물로 한번 헹구고 테이프, 상표 등을 제거하여 배출해주세요.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작게 쪼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네 번째, 깨진 병, 판유리, 도자기류는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종량제 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깨끗한 지구,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요즘 같은 계절엔 아침 산책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보통은 걸을 때 오른발이 나갈 때 왼팔이, 왼발이 나갈 때 오른팔이 움직이는데요. 일부러 같은 쪽 팔과 다리를 함께 내밀어 걸어보면 네, 금세 어색하고 또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 팔과 다리를 교차하면서 걷는 건 인간의 뇌와 신경계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찾아낸 가장 효율적인 이동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 몸이 알고 있는 자연스러운 걸음으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이동 방식으로 함께 걸어볼까요? 땀이 시원한 바람에 날아가는 그 기분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시죠. 10월 15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사랑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현빈이 피처링한 페퍼톤스의 공원 여행이었습니다. 아, 요즘 정말 날씨가 딱 좋았는데 어젠가요 그저껜가요 비가 한번 오고 나서 또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이제 정말 가을이 정말 온몸으로 느껴지는 계절이 다가왔죠. 이때 놓치면 또 겨울에 아무것도 못하고 아쉬울 수 있으니까 바깥 활동 부쩍 자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새 아침 워닝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의 성공은 모든 분들께 박수! 자,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하죠. 가을이 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신지 작가님이 요즘 북토크 일정으로 정말 많이 바쁘시대요. 그래서인지 전국에서 작가님을 직접 만났다는 빵그리 분들의 제보가 가득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반가운 그 목소리 새 아침에서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

0: 넘치는 후원 월드비전
1: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와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지친 날 안아 브람스.
1: 지친 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5: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4: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히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5: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4: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5: 10월 오픈 때 가보자.
4: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6630번님, 이사를 하고 첫 출근합니다. 출근을 하는 건 같은데 다른 곳에서 출발을 하니 기분이 색다르네요 하셨네요. 오, 우선 이사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이거 힘든 일인데 그동안 엄청 바쁘셨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사하고 나면 일단 다른 풍경을 보게 되니까요. 또 새로운 루틴을 잡아야겠죠. 출퇴근하실 때 길 헤매지 마시고요. 오늘도 기분 하루 좋은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5734번님이시네요. 타일시공하는 현장직이라 항상 일찍 출근합니다. 오늘도 가면서 듣고 있어요. 매일 듣는 라디오 새 아침 파이팅 해주셨습니다. 우와, 근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시다니요. 바쁘시겠죠. 지금이 또 근데 실외에서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날씨가 딱 일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체력관리 잘하시고.

0: 드시는 걸 보면은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죠. 알려주세요. 후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윤형준님께서요. 운동 가야 하는데 아직 이불 속에서 못 나오고 라디오 듣고 있네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차오른다 가자 들려주세요. 가자! 운동하러 가자! 제발 이제 가자! 이 외침이 나에게 하는 외침인데 그
1: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달이 차오른다 가자

0: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 네, 강선우 의원의 혐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경전 서울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에서 실제로 공천받아 당선됐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 재판이 진행됐는데 1심 재판부는 어제 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김경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0: 네, 강선우 의원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는데요.
1: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이든 쇼핑백을 받은 뒤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경전 시의원에게 많은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는데요. 강 의원은 앞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어제 불구속 상태로 선고를 받았는데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강 의원은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요. 향후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0: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1: 네, 오늘 핵심 한 줄입니다. 59살 최모 씨가 벌인 이번 사건. 무차별 공격.
0: 돌아올게요.

0: 무시무시한 사과, 배, 화상병. 혹시 내 과수원에도?
1: 걱정 마세요. 화상병원균을 잡아먹는 아그리파지가 있잖아요.
0: 아하, 잡아먹는 아그리파지.
1: 한 병에 1조 2천억 개가 넘는 박테리오파지가 있다고요.
0: 개화기에도, 꿀벌에도, 혼용에도 안전한 아그리파지.
1: 과수 화상병엔 아그리파지.
0: 경농이 만듭니다.
2: 가을이 익었습니다. 사과가 익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설렘이 시작됩니다. 백설공주가 사랑한 상큼하고 달콤한 문경사과를 맛보고 신나는 체험과 풍성한 공연,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까지 가족과 함께 더 즐겁고 친구와 함께 더 특별한 가을. 10월 17일부터 11월 1일까지 문경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만나는 2026 문경사과축제.

0: 누군가는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사랑한다 죽을 때까지 이 명대사처럼 대중들에게 죽을 때까지 사랑받을 영원한 우리의 미니 오빠 배우 안지옥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교통 정보와 함께하는 뮤지컬 Let Me Fly 출연하고 있는 안지옥입니다.
0: 야.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진짜 라디오도 함께. 아, 이 아침에 안지옥님이라니 완전 개 탔네요.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못 내리고 있어요. 조금만 이따 내리세요. 구한의 이사모님이 한류 5대 천왕 안지옥님이 나와주셨다니 청취율 조사라고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도 무리했지만 우리 재욱 형님도 아침에 나오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1: 아니. 뭐 저는 제 네. 작품을 위해서 네. 또 많은 분들께 알려야 되니까 기꺼이. 아. 오늘 주어진 이 4부 시간 예. 30분 정도만 활용한다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예예. 네, 굉장히 코너 구성이 빡빡하더라고요.
0: 빡빡해요. 네. 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최대한 다른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뮤지컬 얘기로만.
0: 빠르게, 네. 빠르게, 예. 작품
1: 생각보다 오늘 제가 좀 말이 빨라도 청취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랑은 형님의 인연이 뮤지컬에 닿여 있습니다. 3년 전이에요, 벌써. 드라큘라.
1: 3년 좀 더 되지 않았나?
0: 좀 더 됐나? 4년 됐나?
1: 드라큘라 우리 같이 했죠.
0: 같이 했어요.
1: 같은 배역으로.
0: 네, 같은 배역으로 네. 했었는데 저는 이제 무대에서

0: 70세 노인 춘하몬 역을 맡았죠. 그러니까 조금 예전 그 올드한 감성이 좀 있어요. 그 레트로 느낌 많이 나죠. 그런데 그 69년도에 패션 디자인을 꿈꾸던 한 청년이 어느 날 눈을 떴더니 이제 70세의 노인이 되어 있다.
1: 슬퍼. 여기서부터 슬퍼.
0: 근데 그 70세 노인은 이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 19살 때, 20살 때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따뜻한 이야기예요. 중간까지는 좀 웃는 장면도 꽤 나오지만 이제 후반에 갈수록 좀 나도 모르게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고 있는
1: 맞아.
0: 그런 작품입니다.
1: 저는 이상하게 그 남녀 간의 막 애틋한 사랑 이런 거에는 사실 눈물이 나지 않고 꾸준하게 시간을 들여서 물리적인 시간을 들여서 응원하면서 배려하면서 깊이를 쌓아가는 사랑을 보면 감동이 너무 커요. 레미프라이는 그런 작품이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하면서도 뭐 배우들도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 작품 뭐 이렇게 억지로 제발 손수건 준비하시고 뭐 눈물 흘릴 준비하세요를 강요한다기보다 관객들의 어떤 반응도 나 이거 참 흐뭇하게 즐겁게 보고 있었는데 왜 내가 계속 울고 있지? 뭐 이런 예쁜 작품이에요.
1: 맞아요. 진짜 예쁘다는 표현이 제일 맞아요. 잘 어울리는
0: 무대도 작품입니다. 조명도 영상도 너무 예쁘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부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0: 그 필모를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아직도 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 미니 오빠는 주인공이 아닌 서브였는데 마지막 엔딩을 바꾼 최초의 인물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뭐 어떤 캐릭터로서가 아니라 그 안재욱 배우의 힘으로 드라마 자체의 방향을 꺾은 최초의 배우이시기도 한데 아직도 이렇게 더 배우고 싶은 열정이 있다는 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9137번님이 안재욱 배우님 안녕하십니까? 레미플라이 분장하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봤는데요. 아들이 배우님과 똑 닮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1: 제가 이제 좀 아이들이 제 나이에 비해서 어린 편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좀 아빠의 그 할아버지 머리 하얗게 된 그런 모습 보고
0: 짠해하면서
1: 짠해하면서 아빠 늙으면 안 돼요.
0: 맞아 맞아.
1: 뭐 이런 걸 살짝 아빠. 원했다면 애들이 뭐 노인도 재밌는데? 우리 애가 그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뭐 오빠 화이팅 그리고 이제 첫째도 4학년인데 아빠 힘내요 뭐 화이팅인데 둘째가 6살이 스티커에 보니까 아빠 오늘 노인 흉내 잘래? 이렇게 써.
0: 둘째가 누구 닮았을까요?
1: 아, 장난꾸러기 아니에요.
0: 둘째는 아빠를 꼭 닮아갔습니다. 아, 조금 전에 넘버도 이제 살짝 불러주셨지만 굉장히 넘버들도 엄청 좋잖아요.
1: 네, 정말.
0: 일단은 지금 넘버가 깔리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넘버이고 이 버전은 이제 이형훈, 최수진, 박보검, 나한.

0: 근데 이제 무대 이번 작품이 좀 그 객석에서 이번에는 큰 대극장 공연은 아니에요. 중극장인데
1: 네.
0: 극장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1: 해도 되죠.
0: 네, 두산 아트 센터
1: 영광을 해서
0: 객석에서 느껴지는 호흡이 무대에 전달되는 그 공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객석의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느껴지죠.
0: 커튼콜 때나 대극장에서 할 땐 좀 커튼콜 정도의 그 박수 소리와 함성으로 느낄 수 있다면 중간 중간에 웃고 그 울고 그 호흡함이 고스란히 전달돼서
1: 맞아.
0: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기를 하면서 감동을 받아요. 배우가.
1: 너무 신나겠다.
0: 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있어요.
1: 예. 영광홀이 또 와이드가 또 길어요. 객석에서 보면 둥글게 이렇게 반원처럼 좀 앉아 있는 홀이기 때문에
0: 저에게 굉장히 그 추억의 장소입니다. 90년대 때 뮤지컬도 그곳에서 많이 했고 저의 첫 콘서트도
1: 영광홀이었어요. 네. 또 다른
0: 요번에 관객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좀 깨지 말아주셨으면 저의 추억을 상처내주지 마시고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많이 찾아갈 겁니다. 예, 지금 또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네. 보신 분들도 많고 뭐 워낙 또 훌륭한 작품에 좋은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갑니다. 오랜만에 또 뮤지컬 무대에 서셨는데 Let Me Fly. 일단은 공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0: 네네네.
1: 관객들의 반응도 지금 좋을 것 같고
0: 네.
1: 상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Let Me Fly가.
0: 창작 뮤지컬이니까 그 우려와 기대가 이제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도 Let Me Fly는 좀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인정을 받고 또 관객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아서 작게 시작했던 공연이 이제 관객 수도 좀 늘릴 정도의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1: 네.
0: 또 해외 시장도 지금 굉장히 공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그래서 충분히 있죠.
0: 미국에서도 이제 쇼케이스 열고 미국 진출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뮤지컬 그 어쩌면 해피엔딩이 크나큰 성과를 거뒀지만 그 Let Me Fly도 그 뒤를 잇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뭐 홍콩, 대만, 해외에서도 공연을 이미 해서 외국 팬들에게도 선보였고요. 영국에서도 또 무대에 올렸고 네, 가능성 있는 작품입니다.
1: 이 창작 작품들이 엄청 힘을 못 받고 엄청 위축된 상태로 제작되는 상황들이 많았었는데 Let Me Fly도 아마 시작은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창작 뮤지컬들이
0: 네.
1: 세계에 나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0: 감사하게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확실히 형님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0: 네.
1: 홍보 진짜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뭐 완전 집중해서 지금 작품 얘기만 쫙 하니까 농도가 깊네요 이게.
0: 마땅히 제가 8시 한 반 정도에서 9시 사이가
1: 예.
0: 그 작품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이때는 뭐 다른 생각도 잘 안 나고 애들도 뭐 학교 다 갔고 그래서
1: 네. 최고의 컨디션이네요.
0: 네네.
1: 감사합니다. 자, 박정숙 님이 18일 재욱오빠 공연 예매했어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오빠 볼 생각이 벌써부터 설레네요 하셨고 7362번 님이 저 제주도 사는데 이번 달 말에 레미풀 보러 가요. 바다 건너 산 넘고 갑니다.
0: 네.
1: 오실만 하죠.
0: 네.
1: 오실만 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또 반응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0: 제가요?
1: 예, 5418.
0: 네, 5418 님이 드라마 독수리 여행제를 부탁해 너무 재밌게 잘 보셨다고요. 꽃중년 로맨스의 아이콘이신데 드라마는 또 언제 하나.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1: 네.
0: 또 그 중년의 어떤 로맨스를 보고 또 재미를 느끼셨다면 이번엔 거의 이제 70세니까 작년에 더한 깊이의 로맨스를 아마 요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9907번님이 미니 오빠 포에버 진짜 제 최애곡인데 한 소절만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혹시 노래는 이제 안 내시나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0: 앨범 새로운 앨범 낸다는 도전이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의 노래를 담아야 될지 그 생각에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 맞아.
0: 아직 그 방향 키를 제가 아직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랑 이야기하기도 뭐하고는 아내하고도 불편해질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아내 한 명을 위한 또 사랑 이야기만 부르기에도 서로 좀 간지럽기도 하고 네 고민 중입니다.
1: 이 Forever라는 노래가 또 요즘 후배들이 또 많이 불러요. 오히려 찾아서 엄청 커버를 많이 하고 있어요.
0: 그래요.
1: 그래서 다시 그

0: 전화 받을 준비까지 해 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셔야
1: 돼요? 네, 보내실 곳은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0: 네, 여러분들 숫자 세 자리 보내주실 동안 저희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Walk it, walk
2: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목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
5: 나 영월 절임배추. 속이 꽉 차고 단단해서 오래 보관해도 무르지 않아. 천일염으로 절이고 깨끗하게 세척까지. 이보다 확실하고 간편할 수 있어?
6: 쉽고 편한 김장엔 영월 절임배추. 주문전화 010-2808-7554.
7: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초대석 배우 안재욱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같이 큰 이벤트 갑니다. 태사장이 쏜다 쏜다 쏜다. 지금부터 100만원 상당의 크루즈 승선권이 걸려있습니다. 행운번호 추첨의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 자리 숫자 보내주셨는데 안재욱 씨가 한 자리씩 뽑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8: 네.
7: 먼저
8: 뽑겠습니다. 예,
7: 100번 단위의 숫자입니다. 어? 처음 숫자 0번입니다.
8: 0번이야.
7: 0번을 뽑기가 쉽지 않은데.
8: 100번 때 쓰신 분들은 일단 다 탈락이에요.
7: 네, 일단 다시 넣어서
8: 넣을게요.
7: 예, 같은 숫자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8: 두 번째.
7: 두 번째 번호입니다.

0: 영상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 네. 크루즈 선물도 받으시고.
1: 네.
0: 제 공연 표도 사고.
1: 아, 너무 팬이거든요. 저 매일 듣고 있고. 아, 너무 떨리네요.
2: 예. 아, 저희 아침 라디오의 진짜 큰 단점인데 10초 뒤에 네. 끝나요, 저희.
1: 아, 네.
2: 같이 안재영 씨도 같이 해버그테이 빨리 외쳐 주셔야 돼요.
1: 아, 네.
2: 해버그테이.
3: 해버그테이.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창마다 특별함을 더하고 애정을 담은 최고의 선택. 창의 창. 품격 있는 커튼의 이름. 1대1 맞춤 제작. 깔끔한 시공. 문의 전화 054-857-7909. 창의 창에서 만나보세요.
5: 잘 지냈니? 밥은 먹었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묻는 안부 인사. 그런데 내 마음의 안부 인사는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나요? 마음의 이상 신호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당신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당신, 마음의 안부 인사. 안동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6: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 했어? 빨래 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7: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8: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9: MBC
10: MBC 라디오
11: MBC 라디오
12: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1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1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1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3: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1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3: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FM 91.3MHz 여러분의 안동문화 JFM 방송입니다. HLAW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집에 댕댕이들 키우는 분들 중에 평소에 라디오를 뭐 배경음처럼 틀어놓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DJ 멘트 중에 밥 먹었어? 라든지 간식? 밥은? 이런 얘기가 나오든지 아니면 나갈까? 혹시 지금도 막 애들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난리가 난대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전에 누가 간식 얘기했는데 지금 누가 나갈까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 외출할 건가 봐. 뭐 이렇게 되는 셈이겠죠? 간식? 나갈까? 자꾸 장난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